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Out of town, we never out of money. Star boy, you're my hero.

Oasis, whatever. Yes, to get started on this Wednesday morning. Hey there,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and 101.3. Today is October 7th, and the time is 10:07 and 28 seconds. I'm your PD and the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on YouTube via Boinen Radio, I a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and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all the messages, so please come in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룸, 24시간 열려있는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the morning after. And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다시 듣기 channel availabl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지난 1년 동안의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과 또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So today is hump day,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EQ05, also known as hump day E905. Little English cafe every Wednesday, where we put a little more emphasis on learning one expression per day. But looks like it's going to be more than one expression today, because today it's not so much about learning something from me. It is learning from everybody. 오늘은 뭔가 제가 가르쳐드리기보다는 각자의 영어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day, rather than teaching you something, I thought we have a little fun showing off your English skills. 이미 오프닝에서 이제 눈치 채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 think I started with mine, right? I sort of set mine by selecting and playing this song, whatever, right? My favorite expression is whatever, dude. Whatever, dude. I say this sometimes to my daughter, whenever she comes with me with some problem, 아빠한테 아 이거 문제가 있어,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아니면 뭐 이렇게 징징대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I usually respond by saying whatever, dude. Just have that approach, you know. Whatever, dude. 뭐가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의미거든요. So I always keep that phrase in my mind. Whatever you know comes in my way, whatever problems may be posed, right? 그냥 it's part of life. Yeah. 이런 attitude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my favorite expression is whatever, dude. 약간 좀 캐주얼합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사한테 it's not something that you would say to your boss or you know to your parents. Dude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informal한 그런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Another expression that I love, I think I use that phrase quite often while hosting this show, is to each their own, to each their own인데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지,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So to each their own. 참 진행하면서 많이 쓰는 게, 왜냐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야. So I kind of conclude the sentence by saying, you know, to each their own. Or you can say to each his own, to each her 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there goes two of my favorite expression. 제가 thread 저희 프로그램 Thread 어카운트에도 이제 올렸거든요. 반응이 있으시네요, 벌써. User name
Activate Lilu 님, Activate Lilu 님 says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Yes,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저쪽 이 grass 저쪽 grass가 더 파래 보인다. 저쪽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I think you can kind of think of a hypothetical situation where you are looking at the grass of your neighbor. 옆집의 어떤 이 잔디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옆집 잔디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보다 더 파릇파릇해 보이네. So that's when you say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남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 속담 이죠. 영어. Activate reloading. 감사합니다. That's a beautiful expression, I think.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expression 저희에게 알려주실지 굉장히 기분이 기대가 되는데요. Our kitten names are checking in, of course, one by one. Jenny님, 그 다음에 Penny님도 check-in 해주셨고요. 또 힐링하는 영신이님, 상민님, Andy Mike님, 또 Baskin님도 check-in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Let us know, okay? Show off your expression. 근데 각자 좋아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Or 성향이 파악이 된다기보다는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I think when you listen to other people's favorite expression, you get a sense of, you know, what kind of values that they have or whatever values that they pursue.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근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expression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To each their own 이런 노래가 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Faith, Hope and Charity가 부르는 곡입니다. To each his own.

So Hump Day EQ 영어, today is show off your English expression day, sort of, right?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죠? I'm sure that you've learned quite a bit on this segment.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뽐내라. 사실 배운 내용은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죠? So our kittens are sending their expressions one by one. 저희 thread, 저희 큐티님들께서 굉장히 오늘 분발하고 계신데요. Here's one from Audio Visual Slave. 와, 이 닉네임부터 굉장히 멋지십니다. Audio Visual Slave says, you do you. 와, love that expression too. You do you. 너는 그냥 너 해. 너는 네 방식대로 해. You do it your style. You do you and I'll do I. Or I do me. I'll do me. 약간 그렇게 팔로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Thank you very much, Audio Visual Slave. 그다음에 KHJ 2004 user님께서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Wow. Something that we can take to heart on a daily basis, right? Impossible is nothing. 좋습니다. Beautiful expression. And another one from Rose Pendrel님께서는 It is what it is. 저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t is what it is. 제가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It is what it is.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It is what it is. 그냥 보이는 그대로야.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sort of.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겠지. You accept it as is. 그래서 그럴 때 it is what it is. It does sound, I don't know. Quite distant and harsh even sometimes. 하지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Rose Pendrel님, it is what it is.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런 표현들, 항상 좋아하는 표현들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So let us know 어떤 표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이 표현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Beatles입니다. Let it be.

비틀즈의 Let It Be였습니다. 와, 내비도 그냥 내비도 명언이죠, 명언. 내비도. 아까 로즈 펜조님께서 It is what it is 좋아하신다고. 근데 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It do be like that. It do be like that. I know grammatically it should be It does be like that. Even with that, it's not grammatically correct, but sometimes we use it like that, 그렇죠? It do be like that. 그럼 원래 그런 거지 뭐. 비슷하네요. It is what it is. It do be like that. 자, 이 모든 표현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틀즈 하나 더 듣고 1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love her.

couple of tracks, Chicago, You're the Inspiration, and Quincy Jones and James Ingram, of course, Just Once, 두 곡이었습니다. Okay, here's another one from one of our threads user, Chris HJK님께서, regarding his or her favorite English expression, here is what Chris said, choose well, buy less, make it last. Choose well, buy less, make it last. 잘 골라서 최소한으로 구입을 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소비,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를 말하는 거죠. Also kind of environmentally conscious, you know, purchasing habit.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그래서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그런 거 말고 buy something that is gonna last, buy something that is enduring, I guess. And which is, you know, good for environment and good for, you know, our economy as well. I'm not sure about economy. 뭔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긴 하긴 하겠지만요. 그죠? 우리의 economy, 우리의 가게에는 좋겠죠. 적게 사는 게. 그죠? Thank you, Chris, HJK님, for that. Here's one from Benny, who says,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from, of course, the memorable line from Forrest Gump. Forrest Gump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라인이죠. Wisdom님께서 제 프로필에도 한동안 적혀있던 문구라고 이렇게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좋은 글귀입니다. 이런 프로필 글귀를 보면 또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또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프로필에 어떤 상태 메시지,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지. I think when you see your, you know, Kakao app, right? You see your friends, you know, what they wrote on their, you know, 상태 message, 상매 or profile message, right? Interesting, you know, what they have to say. 사람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So it is sort of a message from them to the people who might be reading that message.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들이 혹시 막 이렇게 심각한 거나 막 그런 거 쓰지 않았나 가끔 보긴 하는데 I think 뭔가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잖아요. I think my thinking is tha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might want his friend or her friends to read their message rather than telling them directly. 뭔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줘.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Benny님 request song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럼 오늘 또 뮤직부티크 준비한 게 조금 긴데 일찍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소은의 곡입니다. 오래오래 오래.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songs are really long for our music boutique today. Relatively long, should I say. 오늘 뮤직 부티크에서는요. 지난번에 시작했던 I think we did about the two installments on this topic. 한국 가요 중에 대곡 시리즈 기억나시죠? What I define as 대곡 is not necessarily the length of the song. 하지만 이 곡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또 어떤 스케일, 그런 분위기 여러 면에서 아 이것은 대곡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곡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My first song today is from the 신촌 블루스 first album. 신촌 블루스 역시 뭐 7분, 8분이 넘어가는 아주 대곡다운 긴 곡들이 있는데 This one a little over 4 minutes and 30 seconds 한밤중에라는 곡인데 It's a beautiful song because the two leader, Amino and Lee Jung-sun of the band, the guitarist, they come together with their own guitar solo. 아주 멋진 곡이라서 대곡 리스트 넘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블루스입니다. 한밤중에.

그 완결, 이 프로그레션을 갖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부활 2집에서 회상 1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Here's 회상 1 from 부활's second album.

band now. I mean, nothing wrong with having evolved into a different kind of band. But back then, you know, if you listen to Hwaesang 1, 2, and 3, as I said, Hwaesang 3 would later become a 마지막 콘서트. Hwaesang 1, 2, 3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altogether they're about almost 20 minutes. I would say 17 minutes or so. 굉장히 하나의 와 이런 서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회상 1 was a great start to that trilogy, I think. 그래서 대곡 리스트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This one by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그대에게로 이제 데뷔를 했었잖아요. They made a debut as sort of a really keyboard heavy rock band, right? And they really were planning on continuing that trend with their first album. 무한궤도 첫 번째 앨범을 들어보셔도 그런 약간 웅장한 키보드가 스케일이 큰 그런 음악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So, but you know, unfortunately, you know, it would just end with just the one album. 하지만 그 앨범에 바로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데 이런 트랙이죠. 무한궤도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무한궤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it was definitely a signal of something bigger. And the something bigger that was to come was the band Next. Next 정도로 이 대곡이라고 불릴 만한 곡을 많이 한 밴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So I had trouble kind of picking one song that I would say really represent the Next, the band. 하지만 근데 저는 Next를 생각하면 항상 이 곡이 항상 저는 대표곡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역시 대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Comerican Blues라는 그런 곡인데요. 마지막 곡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교수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will see you tomorrow, okay? I leave you with Next Comerican Blues.

0: 爱玩那个复古相机，然后爱玩那种情怀嘛。
1: 是，这情怀也是很昂贵的。一起来听梁咏琪的《新鲜》。

That was Lady Gaga, Born This Way. You're all on your right track because you're tuned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가장 나다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세요? When you're around your family or maybe when you're with your closest friends? Let me know. 나다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일터에 있을 때가 가장 나다운 순간일까요? Or maybe would you consider yourself being yourself when you're just alone at home? Or maybe you're singing to your favorite songs while you're driving in your own car by yourself? It's kind of a tough question, I think. 그냥 좀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덜 보고 즐길 때 저는 가장 나답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It is knowing what you like, what makes you comfortable, and what feels natural to you. And maybe the more we enjoy those things without overthinking, the more ourselves we become.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How have you all been morninggroovers? Long time no see. 요즘 꽤나 자주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날이 많아가지고. We have quite a few holidays in October here in Korea, so we don't get that much live broadcasts in October. So actually today is the only live broadcast that we get to have. 이번 주에는 그래서 생방송이 오늘 딱 하루네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또 오늘이라고 또 내일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금요일부터 쉬시잖아요. So a lot of you get to have another day off this Friday. So a lot of you has only like 3 days to work this week. So how precious is this week for us? 얼마나 소중한 이 한 주,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생방인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So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Send me your song request. 신청곡도 막 보내주세요. 밖에 DJ 막 계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의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 신청곡. 여기서 저는 우리 티봉이랑 같이 손잡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그치? That is right.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는 라디오 시청과 동시에 무료 채팅 가능합니다. So come watch me on our viewable radio by searching fo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too. 우리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광고 문자 같은 거 거기다 쓰지 마세요. 우리 모닝그룹들 제가 가차없이 다 차단해버립니다. 제가 방장이거든요. 건전하게 우리 채팅하면서 또 즐겁게 모닝그룹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Alright, let's see who else is here. 우리 Bensboro Morning Groover, hello, good morning, listening from Europe.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상민님, 감사합니다. Welcome, thank you for your check-in message. 노아 라이언 맘, Good morning, 스타마피디님. 정신없이 시작해버린 10월이네요. I know, right? Like, when did October even begin? We're already heading off to mid-October already. And then afterwards, we're gonna be talking about Christmas. So how exciting! 날씨가 진짜 확실히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제법 좀 10월다운 날씨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Red, Red, 단풍 써머네요. Red, Red! 라고, 칭찬을 해주신 건가? So I look like autumn leaf because of what I'm wearing today.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빨간색으로 입고 나왔어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도 Oh, burgundy need to even summer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해요. 예쁘다는 칭찬을 언제? 아, 청바지를 좀 진한 걸 입고 왔어요. 보이시려나? 제가 일어나려면 마이크에서 멀어지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태극 기록이에요. 태극 기록. 위에는 빨강, 아래는 또 진한 파란색.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애국자의 그런 애티튜드로 방송에 임해볼게요. 대한민국 만세. 별초록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선머님, 오늘 의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도 오늘은 가을 옷 쇼핑하고 풉니다. So, wanna go out for some autumn shopping. And they're also complimenting on my outfit today. Oh my gosh, you guys like me wearing red. 저 빨간색 입는 거 여러분들께서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신다. 저 빨간색 좀잘 맞나요? 제 퍼스널 컬러는 약간 레드랑 잘 맞는 걸까요? 괜히 머리 한번 쓱 넘겨보고.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선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만의 나다운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볼까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슈퍼스타로 태어났으니까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e're all born to be superstars. So that is why we have to be ourselves and make this day the best day ever. Of course. 뭐 슈퍼스타로 안 태어났으면 뭐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슈퍼스타 애티튜드로 하나 둘씩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So everybody deserves to be a superstar. 여러분들. 이런 애티튜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모닝그룹을 적어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눈빛이 굉장히 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졸리시지만 눈 반짝 뜨시고 귀 쫑긋 여시고 앞으로 2시간 함께해 주세요. Okay,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 gave another thought and I had to think about what would suit today's question. 오늘도 또 제가 어떤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볼지 고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Today we're gonna be a little honest, okay? We always have to be honest anyways, but let's be extra honest and talk about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edy cat? When do you feel a little scared or intimidated?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우리 이야기해봐요. 우리는요, 나는 뭐 무서운 게 없는데? 나 귀신? 에휴, 난 귀신 본 적도 없어. 이러면서 좀 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으악 깜짝이야! 벌레 잡아줘!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So we all

have different things that we're scared about, okay? 각자 뭔가 좀 겁이 나는 것들 하나둘씩은 있을 거예요. So maybe it could be a phone call from, I don't know, your mom. 엄마한테 갑자기 걸려온 전화? 뭐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겁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Or you could really be afraid of a certain type of an animal, maybe because you're traumatized.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I'm not really scared of ghosts because I've never seen one before. I never heard of one before myself. 뭐 제가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귀신을 뭐본적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I am afraid of rats. 저는 그쥐 선생님들을 좀 무서워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여가지고. 왜 비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It's not exactly hate. 이거는 뭔가 뭐그 비둘기와 쥐 선생님들을 싫어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조금 파타닥 이렇게 지나가면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박은희 팀장님은 별로 쥐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귀여워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건 또 아니세요? 의외로 좀 겁이 없으셔가지고, 마그리 팀장님께서 제가 그 만났던 어떤 여성분 중에서 제일 겁이 없는 그런 여성분이세요.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하니까. I get really frightened and afraid whenever I am in escape room. It has become one of my latest hobbies these days,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would actually create my own fear. 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방탈출을 공포 테마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굉장히 동화 같은 테마를 하러 갈 때에도 괜히 길을 막고 눈 감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방탈출할 때는 눈을 반짝 뜨고 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극졸보가 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방탈출 전문 용어로 창공이라고 해요. 창조공포라고. 제가 좀 창조공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은 방탈출할 때인데요. So, whenever I play escape room, that is a moment where I become a scaredy cat because of this all imagination. But what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언제 겁쟁이가 되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으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here is Martin Garrix and Dua Lipa, Scared to be Lonely.

Come join the live party of Morning Groov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So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 주셨고 초롱초롱 빛나는 초롱님 출첵합니다. 진짜 가을 아침이네요. I know, right? Every single day it feels more like autumn, right? As the day goes by. Juicy 통통 Morning Groover, Escape Room, I love it! Ooh, high five! Another Escape Room lover. 방탈출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것 치고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10방 정도 했나? 근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영준 모닝그루버 아들과 본격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네요. 항상 텐션 넘치고 출근길에 힘을 주는 방송 감사드려요. 금요일에 노래방 코너 제일 좋아하는데 아쉽지만 다음 주 기대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건승하세요. 이제 곧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이영준 모닝그루버 파이팅! 힘나는 또 힘찬 출근길 되시길 바랄게요. 아 노래방 코너 못해드려서 너무 아쉽네. 저도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노래방 코너를 You know we had many days off so we didn't get that much of 노래방 segment these days and I'm a little upset about it too we don't get to have that this week either but that means next week's gonna be extra more exciting 다음 주 금요일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샤워하면서요 네네 평소에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생각하죠 아 이 노래 해야겠다 아 저 노래 해야겠다 이런 노래 욕심이 쓸데없이 많은데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ivers, what are you afraid of?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when do you get scared easily? 우리 펭귄 킬러 Morning Group께서는요, 저는 동물은 좋아하는데 뱀은 너무 무서워요. 뱀이다. 우리 뱀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네. 해피라이프 Morning Group, 저도요, 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펭귄 킬러 Morning Group, 해피라이프 Morning Group, 장어는 좋아하실까요? 이러면서 장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또 친척 사촌들인 것 같은데 뱀들이 근데 되게 순해요. 산책하다가 가끔씩 뱀 보거든요. 진짜 조그만한 뱀들인데 그냥 이렇게 놀다가 씩씩씩 이러면서 다시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조그만한 애들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저 너무 끔찍하죠? 뱀 무섭다고 하시는 분, Some morning groovers are afraid of snakes. 근데 좀 이렇게 옛날 영화 같지만 아나콘다 같은 친구들 보면 저도 진짜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도망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When do you become a total scaredy ca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Looks like somebody wants some extra hype energy song.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좀더 텐션을 올리시고 싶으신가 봐요. Okay, DJ Boss got it. DJ 바가 밖에서 준비 완료. 이렇게 비장하게 눈빛을 보내주셔가지고 We're gonna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Black Eyed Peas, Pump It.

Pepe Papa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우리 반장님도 Good morning. 인사들 많이 건네주시고 계시네. 아유,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도, 오! 가을 여자, 추녀, 썸머 PD님, 오랜만에 뵈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우리 티봉이도 반짝반짝 모두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티봉이가 대머리라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요. 뜯겼어요. 그래서 티봉이 is currently hairless. That is why he's all nice and shiny. 티봉이 is bald, but still looking very, very fabulous, right? 뭐 머리가 어떻든 티봉이는 언제나 귀염이니까요. 티봉이 옆에서 항상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I feel so safe and secure having 티봉이 right by my side. It's so cozy and warm. 우리 티봉이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또 프로듀싱 하는 서울 언박싱 프로그램에 우리 티봉이가 가끔씩 나와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티봉이가 요즘에 좀 회사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티봉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Let's get back to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afraid of when you absolutely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새벽 3시쯤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둔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철컥 철컥 돌리는 소리가 나면 소름이 돋고 긴장이 됩니다. Oh my Just reading this message makes me so scared and frightened. 진짜 누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It's so unexpected, right? Nobody, like, who would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at like 3 o'clock in the morning? Like, who would do that? So when you suddenly hear that sound while you were asleep, you feel completely helpless, right? 도대체 나는 막 잠옷 입고 있는데, 나막 무기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띡띡띡띡 누르면, 그만한 공포가 없는데. I've experienced this actually. When I first moved in to an office still, it happened to me like twice. 한두번 정도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되게 탁장같이 생겼었어요. So the hall was very, very long. So every single door, it pretty much looked the same. So yeah, people could have become confused a little bit when entering their ho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fter a long, long day. 그래서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예요.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었는데 문제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You know how you always enter the same buildings every single day? For example, if you work at the 14th floor at work, you sometimes automatically press the 14th floor in the elevator when you're at your home building, right? When you're at your office style building, for example. 그래서 그 층수를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집인데. 그래서 내려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복도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회사 층수를 눌러서 거기 이제 막 복도 걸어갔는데, 비밀번호를 두 번이나 쳤는데 집에 안 들어가지는데, 잘못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눌렀을 때 아무도 집에 안 계셨어야 됐었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예전에 누가 배를 눌렀는데 카메라에 잘안 보여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문앞 가까이 서서 풀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어서 문을 꽝 닫아버린 적이 있어. 저 진짜 등에 진짜 소름이 막 너무 돋았는데 지금? This is actually horror. We're talking about the moment where we become scaredy cats, but this is basically a horror movie. 왜, 눈이 그리고 왜 풀렸어요? 그리고 왜 노려봐요? 왜 남의 집 눌러놓고 왜 노려보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 닫아버리니까 가시던가요? So, yeah, somebody actually rang the bell and you couldn't really see the person in the camera. So you opened the door and there was a man with a weird look staring at you. That is really, really scary.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너무 무섭다, 진짜. 이런 거 CCTV 다 돌려봐야 됩니다. 우리 짱 모닝 그루버. 서머님, 하이, 굿모닝 투 유. 정말 반가워요. 굿모닝 투 유. 저는 사실 놀이기구 타고 공포영화를 봐도 하나도 무서운 거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요. 늦은 밤, 길고양이가 쳐다보는 눈은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근데 웅크리고 나를 노려보는 고양이 눈을 보는데 왠지 측은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은 얘도 지금 낯선 사람을 마주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태극기룩 청바지 진짜 멋져요, 썸머님. 오늘 운전길에 제이슨 머라스의 I'm Yours 이 노래 듣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t first you were afraid of the cat's eyes in the night, especially in the dark. But then come to think about it, you maybe thought maybe they're looking at you in that way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scared of you at the same time too. 야, 우리 짱 워닝그루버의 그 공감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알게 뭐람, 그죠? 뭐저 친구가 진짜 무섭게 나를 쳐다본다고 한들 사실 뭐 강아지들이 짖거나 막 고양이들이 학질하거나 막 이러는 거 사실은 그들이 겁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Yeah, so when you see dogs bark, that's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intimidated. 그래서 결국은 아, 겁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물 친구들. 고양이 눈이 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무서울 수는 있죠, 그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내가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가요?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edy cat? 제가 이거 질문 물어봐 놓고 이 펭귄 킬러 모닝그루버의 이 문자 때문에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전 이런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짱 모닝 그루버, Jason Mraz, I'm Yours.

More greeting message from Jumani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everyone. And of course, from our Hajin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모그님들. 이라고 여러분들 밝게 인사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늘하늘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처음 글 써봅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채팅방이 선모님을 닮아서 엄청 활발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닮아서 활발한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은 솔직히 저 많은 관여 안 해요. You know, I didn't participate that much apart from actual live broadcast. You guys make the whole vibe.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거기는 뭔가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저를 닮은 건가? 우리가 좀 어쨌든 진행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right? We do share some similar vibes together. 이게 결이 같지 않으면 이 방송을 뭐 들을 수가 없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 결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are you afraid of?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I've been constantly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our 박은희 팀장님 DJ

might be afraid of because she's fearless. 겁이 일단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속으로 깊은 데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딱히 놀라지도 않으시고 she's the type of a person if you scare her boo like she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약간 뭐해? 약간 이럴 것 같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나마 약간 아 뭔가 눈을 지금 가리키시니까 제 눈빛? 가끔씩 제가 뭔가를 극도로 원하는 눈빛을 보낼 때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 DJ 반은 무엇을 두려워하실까요? 어떤 걸 무서워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Ben Sperl says, I always get scared and exceptionally shy when confronted with a breathtaking beauty like Summer PD. Of course you're scared. So you must be really frightened and scared every single time. So every time when it's our live broadcast, you must be watching a horror movie. 썸머가 너무 아름다워서 매번 생방 보이는 라디오 보실 때마다 호러물이 되겠네요. 과연 제가 아름다운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But thank you. You're just giving me a nice compliment, so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 아내가 갑자기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할 때, 뭘 잘못했지? 그렇게 겁쟁이가 됩니다. 저톤 되게 잘 살렸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할래? 움찔움찔하게 하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닐 때도 있어요. Yeah, when you actually meet your wife and to actually sit down and talk, you know, maybe it's nothing big or extravagant.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회사의 부장님이 똑똑하지 못하신대요. 회의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때 공포스러워요. So yeah, my boss is not that smart. So when he starts to give ou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ideas, I get scaredy cat. I get scared. 그러니까요. 막 되게 분위기는 싸하고 다들 밑에 보고 있는데 눈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좋아.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요즘 AI가 대세 아니야?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신나셔가지고. 막 그러실 때 조금 당황스러운 거 플러스 무섭고, 아, 난또 이제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You would think to yourself, oh my gosh, what kind of new task is he trying to bring up? And you get really scared. 그럴 때 있죠. 예. 아이디어가 차라리 없으신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얼짱님, 회사에서 조용히 일하는 편인데요. 또 부장님 여기 또 나왔네.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시면 가뿐 장르가 스릴러가 되는 매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ould prefer to work very quietly at work, but when suddenly your boss calls you, yeah, the whole genre becomes a thriller. 왜요? 부장님이 그냥 부른 걸 수도 있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부장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뜬금없이, 잠깐 시간 돼? 이렇게. You know, when they ask you, oh, do you have time? Like 5 minutes after work? 막 이러면은 좀, 뭔 얘기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갔더니 선물 주고 막 이랬었어요. I guess that was his style. 근데 이런 거면 참 좋긴 하죠. 근데 진짜로 뭔가 언짢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가기 싫어. 싫은데요. 시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when do you become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얼짱님 has requested a song by Shakira. Ooh, this is one of my favorites. 딴딴딴딴딴. Ah, this is Shakira, She Wolf.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Morning Groovers, aren't you afraid that you might miss out on all the fun stuff that's going on here on Morning Groove if you missed out on the show? So if you managed to tune in today, you have made the best choice ever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신 우리 Morning Groover들, welcome, welcome back.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보는 라디오 계속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저랑 티봉이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So you can still watch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썸머님 어휘력이 정말 좋네요. 비결이 뭔가요? 특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So it makes me feel good because Summer uses a lot of positive words. Do I? Is that so?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항상 느끼거든요. 항상 부족하다. I always feel that I'm lacking. 그래서 뭔가 글을 쓰려고 할 때도 막 원고 쓰고 이럴 때도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I'm the same human being. 그래서 어휘력이 좋다는 말 굉장히 어색한 칭찬이기는 한데요. 좀 이것저것 많이 써보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제가 뭐 은연중에 긍정적인 말이 좀 튀어나왔나 본데요. 앞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뭐 보통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아 제가 긍정적인 그런 명언들을 많이 듣고요 명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간에 빠집니다 뭐 이런 대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shows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programs but most of the times they don't really speak positive words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막 시사 프로 같은 거를 막 듣잖아요 뭐 긍정적인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막 내가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항상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But thank you. Alright. 1743 모닝그룹어 responded about today's question about that moment when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우리 1743 모닝그룹어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 공포증이 생겨서요. 비행기를 타면 너무 무서워요. 원래는 잠도 잘 자고 기내식도 잘 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랬었는데 비행시간이 길어도 비행하는 내내 잠도 못 자고 계속 깨어있어요. 다음 달에 유럽 가는데 벌써부터 비행기

뭐 부처님, 하느님, 막 신부님 막 이러면서 제발 무사하게 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기를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런 기도를 했었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났지만 겉으로는 좀센 척했어요. 와 비행기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무사하게 막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I don't know exactly how it changed. I don't have a specific incident or anything. 어떤 특정 뭐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걱정이랑 그런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뭔가 체력의 이슈가 아닐까.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면 비행기 타면 잠밖에 안 자더라고요. So I used to enjoy eating in-flight meals. I always got excited.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장거리 비행 여행했을 때는 기내식도 못 먹었어요. 막 너무 피곤해서 자느냐고. 이륙하기 전부터 막 잠이 들어서 결국에는 한두 번 깨고 계속 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죠. It's not easy to have this deep sleep on an airplane. 비행기에서 누가 이렇게 깊게 자요? 근데 이게 몸이 피곤해서 저는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 공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비행기 타시기 전부터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예, 그다음에 타시기 직전에 음식도 좀 드시고 넉넉하게, then you would have food coma and that would automatically put you into sleep 그러지 않을까요? 저의 엉터리 팁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리고 이러면은 비행기가 뜨던 말던 막 그냥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하던 말던 막 이러면서 눈을 막 이렇게 막 서서히 감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또 엉터리 팁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행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좀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scared of? When do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Today we're going to get to our music segment, everyone. 우리 리메이크 리와인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So hope you guys stay tuned for that. I'm gonna be back for that after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his is the high class music session of Morning Groove. 일주일에 단 한 번 음악과 함께 내 몸을 맡기는 시간 정도는 아니고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죠.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again, it's gonna be another quiz for you. Today we have selected another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So your job is to listen to that original track and guess an artist who remade the music. 오늘 역시 유명한 원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과연 어떤 노래가 들려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So we're gonna do that. 여러분들께서는 또 원곡을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누가 커버를 했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very, very simple as always.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한 퀴즈입니다. 누구나 쉽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So today, out of so many great original tracks, I have picked this song. 거위의 꿈 노래 아시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거나 하셨을 텐데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거위의 꿈 by Carnival. 카니발, 이적과 김동률의 카니발이 부른 거위의 꿈. 이것이 바로 원곡이니까요.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커버를 했는지 그 뮤지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f course, the kind summer always gives you a hint, so you gotta listen very carefully to the hint as well.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성 가수이고요, 발라드도 댄스도 그리고 소울 절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소울도 다 되는 올라운드형 디바입니다. 디바 really suits right with this singer. She also had a major hit with a song called Friend alongside with 조피디. 우리의 얘기로만. 전 이 노래로 먼저 이 선생님을 접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She still sings, she's still out there. 굉장히 또 장수하고 계신 올라운드형 디바 가수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Finall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카니발, 거위의 꿈.

That was Goose's Dream by Carnival. 거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And we have a couple of guesses to the original singer. No, actually to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리메이크한 가수 누구일까요? 누구게 누구게?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항상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Thank you always for some good hints. It has become really chilly these days, so please watch out to not catch a cold. You to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오늘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따끈따끈. 우리 얼짱님께서 고등학교 때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그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카니발 버전도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Yeah, so this really brings back memories, right? Because it's such an inspirational song. 이게 굉장히 영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힘드시면서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셨구나. 그, 마침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인순이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공연을 하러 모교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거위의 꿈을 열창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고3이었는데, 뭐 울었대요. 모두가 다 울었대요.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 난 꿈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So yeah, it really made all of the girls in high school to drop into tears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live when 인순이 was actually there at my friend's high schoo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정답 인순이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캔 모닝 그루버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인순이이지만 정답은 김추자라고도 하고 싶네요. 김추자님 역시 소울 충만한 분이라. So I did give you a hint that she's a very soulful diva. 근데 사실 김추자 선생님이 그 70년대를 풍미한 소울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김추자 선생님이 또 같이 동시에 떠오르셨구나. 다양한 답이 왔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쉽진 않았나 봐요. 오늘 정답, 인순이 정답입니다. 인순이 선생님. To give you a background from now on, 카니발 거위의 꿈. This song was released back in 1997 on Carnival's only studio album, 거위의 꿈, was performed by the duo 이적 and 김동률, and that song was written by 이적 and composed by 김동률, using the image of a goose dreaming of flight as a metaphor for holding on to one's dreams despite ridicule and hardship. And later on, 인순이 officially released her remake in January 2007, nearly 10 years after Carnival's original track. And sh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transformed the song through her powerful dramatic vocal delivery, helping introduce it into an even wider audience. And her version became so popular that many listeners now strongly associate the song with 인순이. And 인순이 had actually been singing 거위의 꿈 on television and at performances before officially recording it, and after appearances including 윤도현's Love Letter and the 2006 year-end music festival drew a strong response, and fans repeatedly requested an official release, which eventually led to the 2007 digital single.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를 발매를 하신 적이 없고 자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커버곡으로.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등에서 막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아, 이거 그냥 오피셜로 곡 하나 내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렉 형도 보고 싶다를 10년 넘게 불렀잖아요. 미즈를 사랑했던 그러다가 보고 싶다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렉 버전의 보고 싶다가 나온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story is that 김동률 reportedly completed the music first, and 이적 wrote the lyrics in about 20 minutes, everyone. 20분 안에 이 가사를 다 썼다고 해요. 거의 뭐 인간 GPT죠. And yes, the song later took on even greater resonance as a message of hope during the difficult period surrounding Korea's late 1990s financial crisis.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인순이 선생님은 걸그룹 골든걸스로 데뷔 46년 만에 신인상까지 받으셨어요. 정말 멋지시죠? 이라고 또 깨알 정보까지 얹어주셨어요. What a perfect collaboration. 저와 선셋 모닝 그룹어가 함께 콜라보

또한 오늘의 리메이크 리와인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Beautiful wrap-up, isn't it? But this is not the end of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프로그램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자, 이 곡, 린순이 선생님 버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노래 감상하시면서 감상평 준비들 하고 계세요. Alright, I'll be back after 린순이 version of 거위의 꿈.

from a listener beyond Korea, Isa K. They said, good morning, Summer. Joining the live after some time. Hope everyone is doing well. Oh, hello there. Long time no see, Isa K. Morning Groover. How have you been? I hope all is well over there for you, Isa K. Morning Groover.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stant listenership for TBS EFM channel. Dr. Paper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막 회의 끝나고 방송 들어요. 출장으로 미크 보이스에 있어요. 아이다호에 있는 도시인데 사람들은 또 잘 몰라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are listening while you're on your business trip. 출장이 좀 잦으시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루버.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잘 다니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출장까지 가셨는데 몇 시예요 거기? 감도 안 와요 몇 시인지. 이렇게 모닝 그루버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루버. 얼마나 계세요? How long are you staying over there? 저도 잘 모르는 도시인 것 같기는 해요. 뉴욕 하면 뭐 이제 미국 하면은 좀 유명한 데밖에 잘 몰라가지고. So what is it like? 그쪽은 좀 뭐 어떤 특색이 있나요? 좀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신기해야 할 텐데 말이죠. 아이다호 근처에 있는 도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아시는 분 계시면 등판 좀 해주셔서 아는 척 척척 박사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닥터페이퍼님 출장 잘 다녀오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What makes you really scared?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캠핑은 좋아하는데 곤충은 싫어해요. 특히 급 점프하는 애들이나 날개 있는 애들이요. 근데 무서워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What? So I do enjoy going to campings, but I am afraid of insects, especially the ones that has wings and constantly just jumps around everywhere. I do get scared, but I do like to observe them. 왜요? 왜요? 뭔가 guilty pleasure인 거세요? 뭔가 보면서 신기한데 가까이 오면 무섭거나 좀 그런 것이구나.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But think about it. If you're really afraid of something, you don't even want to see it at all. 저 같은 경우는 쥐 선생님 무서워해서 TV에 가끔씩 뉴스에서 막 실험쥐들 막 나오면은 그것도 막 놀래가지고 채널 돌릴 때가 왕왕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신가 본데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근데 이 곤충이 점프하거나 그럴 때 무섭다고 하시는데 사실 안 보일 때가 제일 무섭지 않나요? 보였다가 안 보일 때? 특히 집에 있을 때 말이죠. So when you're at home, when you suddenly see an insect and when you suddenly don't see that insect because it disappeared, yeah, that is like the scariest moment ever, isn't it? Because you don't know where they've gone. You don't know when they're gonna appear again. 뭐 자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겁니다. 테테파파 모닝 그루버. 어릴 적은 곤충을 덜썩 잘 잡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곤충관에 갔는데요. 이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잡는 데에도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So I used to grab bugs without a second thought when I was young, but when I went to the insect hall with my kids, I found myself hesitating for a moment, even when rhinoceros beetles and stag beetles were there. 이게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는 걸까요? Why are we feeling extra scared and frightened once we mature, once we grow up? Is that because we get to discover different things and gain knowledge? 아는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러는 건지 경험이 많아서 더 무서워지는 걸까요? 이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뭣도 모를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That's why if you want to give it a shot to a new task,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efore getting to know about it way too much becaus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esitate, right?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흙도 만져보고 곤충도 만져보고 막 많이들 경험해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은 여행 가는 것도 겁이 난다니까요. Once you become an adult, even going on a trip, maybe by yourself, that becomes scary too.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막 20대 때 혼자 배낭여행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도 막 되게 혼자 파릇파릇 잘 다녔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가라고 하면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Somebody actually told me to go on the exact same trip when I used to travel back in my 20s. Now, I think I would feel a little scared. 뭔가 세상이 흉흉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릴수록 많이 경험을 해야겠다. 이게

That was Harry Styles with Sign of the Times. 배송 반장님 오셨군요. 굿모닝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아닌 추운 날씨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썸머피디님의 레드와인 색상의 옷을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Though the weather has gotten cold and looking at Summer PD's wine-colored knit, it makes me feel warm. 아, 그런가요? 요즘 이제 좀 가디건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을 옷들 많이 많이 입으시고요. 이제 한달 정도 뒤면은 패딩 예, 챙겨 입으시고요. 교복처럼. 이때 내가 입고 싶은 옷들 마음껏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We're running out of time, morninggroupers. 마음껏 가을옷 지금 뽐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Yes, now is the time for you to wear autumn outfits.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 제가 어제 장을 봤는데요. 달걀 한 판도 사서 깨질까봐 다른 것들과 분리시켜서 뒷좌석에 놓았는데 깜빡하고 오늘 아침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제가 무서워요. So I went grocery shopping yesterday and bought a carton of eggs. I put them in the basket away from the other items so they wouldn't break,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them until I was making breakfast this morning. It scares me how forgetful I can be. 에이, 뭐이 정도쯤이야.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하시니까 그 패턴에 익숙해서 잠깐 깜빡하신 거겠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얼마나 야무지십니까? 이 계란이 깨질까 봐 이걸 따로 분리해서 놓는 이 attitude. 계란이 막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는 100배, 100배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So yeah, the result will be so much better. Because imagine all the eggs being cracked up inside your car. That would create a huge mess. 그러면 또 그때 또 자책하실 건가요? 아유, 이거를 분리했어야 됐는데 내 정신 좀 봐. 결과론적으로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현명하시다. 요즘에 계란 차에서도 이게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좀 가끔 깜빡깜빡하고 사는데 좀 의식하면서 아 내가 또 깜빡했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또 다시 깜빡하고 또 정신 차리고 무한 반복인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We're all human beings. We're not robots. 우린 AI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코코 모닝그룹어 오늘도 선곡이 멋진 모닝그룹 지난번에 듣고 피리 꽂힌 You Know I'm No Good 에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Yes, we wanna thank DJ Ba once again for another great song selection and also to our morning groovers who are filling out our playlist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제가 필히 올려둘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That would be next Monday. 금요일 잘 쉬시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정상적으로 월수금 생방으로 만나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guitar, but you're my hero.

often while hosting this show is to each their own. To each their own 인데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지.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So to each their own. 참 진행하면서 많이 쓰는 게 왜냐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야. So I kind of conclude the sentence by saying, you know, to each their own. Or you can say to each his own, to each her 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there goes two of my favorite expression. 제가 thread, 저희 프로그램 thread 아카운트에도 이제 올렸거든요. 반응이 있으시네요, 벌써. Username, activate Lilu 님, activate Lilu 님 says,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Yes,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저쪽, 이 grass. 저쪽 grass가 더, 파래 보인다. 저쪽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I think you can kind of think of a hypothetical situation where you are looking at the grass of your neighbor. 옆집의 어떤 이 잔디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옆집 잔디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보다 더 파릇파릇해 보이네. So that's when you say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남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 속담이죠. 영어. Activate reloading. 감사합니다. That's a beautiful expression, I think.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expression 저희에게 알려주실지 굉장히 기분이 기대가 되는데요. RQT님 are checking in, of course, one by one. 제니님, 그 다음에 베니님도 체크인 해주셨고요. 또 힐링하는 영신이님, 상민님, 앤디 마이크님, 또 바스킨님도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Let us know, okay? Show off your expression. 근데 각자 좋아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또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Or 성향이 파악이 된다기보다는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I think when you listen to other people's favorite expression, you get a sense of, you know, what kind of values that they have or whatever values that they pursue.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근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expression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to each their own 이런 노래가 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Faith, Hope and Charity가 부르는 곡입니다. To each his own.

So Hump Day EQ Yongo, today is show off your English expression day, sort of, right?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죠? I'm sure that you've learned quite a bit on this segment.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뽐내라. 사실 배운 내용은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죠? So our kittenims are sending their expressions one by one. 저희 thread, 저희 kitten님들께서 굉장히 오늘 분발하고 계신데요. Here's one from Audio Visual Slave. 와, 이 닉네임부터 굉장히 멋지십니다. Audio Visual Slave says, you do you. 와, love that expression too. You do you. 너는 그냥 너 해. 너는 네 방식대로 해. You do it your style. You do you and I'll do I. Or I do me. I'll do me. 약간 그렇게 팔로우업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Thank you very much. Audio Visual Slave. 그 다음에 KHJ2004 user님께서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Something that we can take to heart on a daily basis, right? Impossible is nothing. 좋습니다. Beautiful expression. And another one from Rose Pendrel님께서는 It is what it is. 저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t is what it is. 제가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It is what it is.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It is what it is. 그냥 보이는 그대로야.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sort of.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받아들여야겠지. You accept it as is. 그래서 그럴 때 it is what it is. It does sound, I don't know, quite distant and harsh even sometimes. 하지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Rose Penjol님, it is what it is.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런 표현들 항상 좋아하는 표현들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So let us know 어떤 표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이 표현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Beatles입니다. Let it be.

비틀즈 Let It Be였습니다. 와, 내비도 그냥 내비도 명언이죠, 명언. 내비도. 아까 로즈 펜조님께서 It is what it is 좋아하신다고. 근데 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It do be like that. It do be like that. I know grammatically it should be. It does be like that. Even with that, it,

It's not grammatically correct, but sometimes we use it like that, 그죠? It do be like that. 그럼 원래 그런 거지 뭐. 비슷하네요. It is what it is. It do be like that. 자, 이 모든 표현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틀즈 하나 더 듣고 1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love her.

Two tracks, Nicole Kidman, Ewan McGregor, Come What May. Nice expression, don't you think? Come What May. And the following track was by Italian pianist and composer Giovanni Levi. The title of the song was Go With The Flow. I thought the title of the song really is cool expression that I always you know, think of too. Go With The Flow. 뭐가 됐든 흐름에 맡겨라, 흐름에 따라 가라.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무난하게 흐름에 따라 가라라는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So let's hear what our cutie-nims are bringing in terms of their expression, favorite expression. 2624님께서 My favorite English quote is Scarlett O'Hara's famous line played by Vivian Leigh in the movie Gone with the Wind.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그런 가사 대사였군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결국 내일도 그냥 하루일 뿐. 우리 인생 중에 하루일 뿐. 영화 속에 스칼렛의 강인한 그 Never Give Up 캐릭터를 반영한 대사라 영화도 그녀의 엔딩 대사도 너무 좋아합니다. It kind of represents her sort of a Never Give Up spirit in the movie. So that's why I love it. 그렇군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맞아요. 또 좋아하는 표현 저도 있는데 one day at a time, you know, one day at a time or one at a time. 항상 딸아이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뭔가 아빠 너무 시험 공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진짜 it's so overwhelming. She talks to me like that sometimes. 너무 뭔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That's when I tell her just time and then you know take care of just things one by one. One day at a time. 약간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 표현 참 좋아합니다. 이육이사님께서 신청곡 함께 주셨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Savage Garden의 곡이죠. Truly, Madly, Deeply.

couple of tracks, Chicago, You're the Inspiration, and Quincy Jones and James Ingram, of course, Just Once, 두 곡이었습니다. Okay, here's another one from one of our Threads user, Chris HJK님께서, regarding his or her favorite English expression, here is what Chris said, choose well, buy less, make it last. Choose well, buy less, make it last. 잘 골라서 최소한으로 구입을 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소비,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를 말하는 거죠. Also kind of environmentally conscious, you know, purchasing habit.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그래서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그런 거 말고 buy something that is gonna last, buy something that is enduring, I guess. And which is, you know, good for environment and good for, you know, our economy as well. I'm not sure about economy. 뭔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긴 하긴 하겠지만요. 그죠? 우리의 economy, 우리의 가게에는 좋겠죠. 적게 사는 게. 그죠? Thank you, Chris, HJK님, for that. Here's one from Benny, who says,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from, of course, the memorable line from Forrest Gump. Forrest Gump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라인이죠. Wisdom님께서 제 프로필에도 한동안 적혀있던 문구라고 이렇게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좋은 글귀입니다. 이런 프로필 글귀를 보면 또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또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프로필에 어떤 상태 메시지,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지. I think when you see your, you know, Kakao app, right? You see your friends, you know, what they wrote on their, you know, 상태 메시지, 상매 or profile message, right? Interesting, you know, what they have to say. 사람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So it is a sort of a message from them to the people who might be reading that message.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들이 혹시 막 이렇게 심각한 거나 막 그런 거 쓰지 않았나 가끔 보긴 하는데 I think 뭔가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잖아요. I think my thinking is tha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might want his friend or her friends to read their message rather than telling them directly. 뭔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줘.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Benny님 request song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럼 오늘 또 뮤직부티크 준비한 게 조금 긴데 일찍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소은의 곡입니다. 오래오래 오래.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songs are really long for our music boutique today. Relatively long, should I say. 오늘 뮤직 부티크에서는요. 지난번에 시작했던 I think we did about the two installments on this topic. 한국 가요 중에 대곡 시리즈 기억나시죠? What I define as 대곡 is not necessarily the length of the song. 하지만 이 곡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또 어떤 스케일, 그런 분위기 여러 면에서 아 이것은 대곡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곡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My first song today is from the 신촌 블루스 first album. 신촌 블루스 역시 뭐 7분, 8분이 넘어가는 아주 대곡다운 긴 곡들이 있는데 This one, a little over 4 minutes and 30 seconds. 한밤중에라는 곡인데 It's a beautiful song because the two leader, Amino and Lee Jung-sun of the band, the guitarist, they come together with their own guitar solo. 아주 멋진 곡이라서 대곡 리스트 넘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블루스입니다. 한밤중에.

Yes, Magma from their one and only 앨범 아름다운 곳. 그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면 와, 굉장히 신기한 What if they continue on with this psychedelic and sound, you know, what kind of music would have been would they have continued to make? That is always the lingering question that I had have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한 장만 냈다는 게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track. I have prepared a track by 부활. If you are a fan of 부활's music, right? If you listen to their debut album, they had this vision. I think Kim Tae-won had this vision of doing sort of the Korean style of progressive rock. If you listen to their tracks, like from their debut album 인형의 부활, which is over like 7 minutes long. 데뷔 앨범에 이제 뭐 희야 뭐 그런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그런 곡들이 있지만 인형의 부활이라는 곡이 엄청난 곡이 있거든요. 7, 8분 정도 되는 곡인데 와 이런 음악을 부활이 했었지라는 리마인드를 다시 주는 곡인데요. That kind of I guess philosophy and the vision continued on to the second album of 부활. 김태원 씨가 2집까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음악적인 비전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So there was a 회상 1, 2, and 3. And 회상 3 would later become 마지막 콘서트. Huge hit by, later by 이승철. 하지만 회상 1, 2, 3가 약간의 그런 트릴로지처럼 대곡의 어떤 그 완결, 이 프로그레션을 갖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부활 2집에서 회상 1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Here's 회상 1 from 부활's second album.

마지막 콘서트 회상 1, 2, 3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altogether they're about almost 20 minutes. I would say 17 minutes or so. 굉장히 하나의 와 이런 서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회상 1 was a great start to that trilogy, I think. 그래서 대곡 리스트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This one by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그대에게로 이제 데뷔를 했었잖아요. They made a debut as sort of a really keyboard heavy rock band, right? And they really were planning on continuing that trend with their first album. 무한궤도 첫 번째 앨범을 들어보셔도 그런 약간 웅장한 키보드가 스케일이 큰 그런 음악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So, but you know, unfortunately, you know, it would just end with just the one album. 하지만 그 앨범에 바로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데 이런 트랙이죠. 무한궤도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무한궤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it was definitely a signal of something bigger. And the something bigger that was to come was the band Next. Next 정도로 이 대곡이라고 불릴만한 곡을 많이 한 밴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So I had trouble kind of picking one song that I would say really represent the Next, the band. 하지만 근데 저는 Next를 생각하면 항상 이 곡이 항상 저는 대표곡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역시 대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코메리칸 브루슬란 그런 곡인데요. 마지막 곡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교수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will see you tomorrow, okay? I leave you with Next, Comerican Blues.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는 라디오 시청과 동시에 무료 채팅 가능합니다. So come watch me on our viewable radio by searching fo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too. 우리 카톡 어플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광고 문자 같은 거 거기다 쓰지 마세요. 우리 모닝 그룹들 제가 가차없이 다 차단해 버립니다. 제가 방장이거든요. 건전하게 우리 채팅하면서 또 즐겁게 모닝그룹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Alright, let's see who else is here. 우리 벤스버러 모닝그룹을 Hello, good morning, listening from Europe. 펭귄킬러 모닝그룹을 Happy Life 모닝그룹을 상민님 감사합니다. Welcome, thank you for your check-in message. 노아 라이언맘, 굿모닝 사마피디님, 정신없이 시작해버린 10월이네요. I know, right? Like, when did October even begin? We're already heading off to mid-October already. And then afterwards, we're gonna be talking about Christmas. So how exciting! 날씨가 진짜 확실히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제법 좀 10월다운 날씨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Red, Red, 단풍 써머네요. Red, Red! 라고, 칭찬을 해주신 건가? So I look like autumn leaf because of what I'm wearing today.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빨간색으로 입고 나왔어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도 Oh, burgundy knit even summer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해요. 예쁘다는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은데요. 이게 약간 버건디가 아니면서도 약간 빨간색, 완전한 빨간색도 아니면서도 좀 그런 컬러인데 제가 청바지를 좀 진한 걸 입고 왔어요. 보이시려나? 제가 일어나려면 마이크에서 멀어지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태극 기록이에요, 태극 기록. 위에는 빨강, 아래는 또 진한 파란색.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애국자의 그런 애티튜드로 방송에 임해볼게요. 대한민국 만세. 별초록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선머님, 오늘 의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도 오늘은 가을 옷 쇼핑하고 풉니다. So, wanna go out for some autumn shopping. And they're also complimenting on my outfit today. Oh my gosh. You guys like me wearing red. 저 빨간색 입는 거 여러분들께서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신다. 저 빨간색 좀잘 맞나요? 제 personal color는 약간 레드랑 잘 맞는 걸까요? 괜히 머리 한번 쓱 넘겨보고.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선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만의 나다운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볼까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슈퍼스타로 태어났으니까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e're all born to be superstars. So that is why we have to be ourselves and make this day the best day ever. Of course. 뭐 슈퍼스타로 안 태어났으면 뭐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슈퍼스타 애티튜드로 하나 둘씩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So everybody deserves to be a superstar. 여러분들. 이런 애티튜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모닝그룹을 적어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눈빛이 굉장히 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졸리시지만 눈 반짝 뜨시고 귀 쫑긋 여시고 앞으로 2시간 함께해 주세요. Okay,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 gave another thought and I had to think about what would suit today's question. 오늘도 또 제가 어떤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볼지 고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Today we're gonna be a little honest, okay? We always have to be honest anyways, but let's be extra honest and talk about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edy cat? When do you feel a little scared or intimidated?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우리 이야기해봐요. 우리는요, 나는 뭐 무서운 게 없는데? 나 귀신? 아유, 난 귀신 본 적도 없어. 이러면서 좀 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 깜짝이야! 벌레!

원래 잡아줘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So we all have different things that we're scared about, okay? 각자 뭔가 좀 겁이 나는 것들 하나둘씩은 있을 거예요. So maybe it could be a phone call from, I don't know, your mom. 엄마한테 갑자기 걸려온 전화? 뭐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겁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Or you could really be afraid of a certain type of an animal, maybe because you're traumatized.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I'm not really scared of ghosts because I've never seen one before. I never heard of one before myself. 뭐 제가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귀신을 뭐 본 적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I am afraid of rats. 저는 그 쥐 선생님들을 좀 무서워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여가지고. 왜 비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It's not exactly hate. 이거는 뭔가 뭐 그 비둘기와 쥐 선생님들을 싫어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조금 파타닥 이렇게 지나가면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박은희 팀장님은 별로 쥐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귀여워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건 또 아니세요? 의외로 좀 겁이 없으셔가지고, 네,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그 만났던 어떤 여성분 중에서 제일 겁이 없는 그런 여성분이세요.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걸까? 궁금히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하니까. I get really frightened and afraid whenever I am in escape room. It has become one of my latest hobbies these days,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would actually create my own fear. 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방탈출을 공포 테마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굉장히 동화 같은 테마를 하러 갈 때에도 괜히 길을 막고 눈 감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방탈출 할 때는 눈을 반짝 뜨고 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극졸보가 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방탈출 전문용어로 창공이라고 해요. 창조공포라고. 제가 좀 창조공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은 방탈출 할 때인데요. So whenever I play escape room, that is a moment where I become a scaredy cat because of this all imagination. But what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언제 겁쟁이가 되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here is Martin Garrix and Dua Lipa, Scared to be Lonely.

Come join the live party of Morning Groov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Sabi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주셨고 초롱초롱 빛나는 초롱님 출첵합니다. 진짜 가을 아침이네요. I know, right? Every single day it feels more like autumn, right? As the day goes by.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Escape Room! I love it! Ooh, high five! Another Escape Room lover. 방탈출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것 치고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10방 정도 했나? 근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영준 모닝그루버 아들과 본격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네요. 항상 텐션 넘치고 출근길에 힘을 주는 방송 감사드려요. 금요일에 노래방 코너 제일 좋아하는데 아쉽지만 다음 주 기대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건승하세요. 이제 곧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이영준 모닝그루버 파이팅! 힘나는 또 힘찬 출근길 되시길 바랄게요. 아 노래방 코너 못해드려서 너무 아쉽네. 저도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노래방 코너를 You know we had many days off so we didn't get that much of 노래방 segment these days and I'm a little upset about it too. We don't get to have that this week either but that means next week's gonna be extra more exciting. 다음 주 금요일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샤워하면서요. 네네 평소에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생각하죠. 아 이 노래 해야겠다. 아 저는

노래 해야겠다. 이런 노래 욕심이 쓸데없이 많은데,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ivers, what are you afraid of?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when do you get scared easily? 우리 펭귄 킬러 Morning Group께서는요, 저는 동물은 좋아하는데 뱀은 너무 무서워요. 뱀이다. 우리 뱀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네. 해피 라이프 Morning Group, 저도요, 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펭귄 킬러 Morning Group, 해피 라이프 Morning Group, 장어는 좋아하실까요? 이러면서 장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또 친. 사촌들인 것 같은데 뱀들이 근데 되게 순해요. 산책하다가 가끔씩 뱀 보거든요. 진짜 조그만한 뱀들인데 그냥 이렇게 놀다가 씩씩씩 이러면서 다시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조그만한 애들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저 너무 끔찍하죠? 뱀 무섭다고 하시는 분, Some morning groovers are afraid of snakes. 근데 좀 이렇게 옛날 영화 같지만 아나콘다 같은 친구들 보면 저도 진짜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도망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계속해서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When do you become a total scaredy ca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Looks like somebody wants some extra hype energy song.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좀더 텐션을 올리시고 싶으신가 봐요. Okay, DJ Boss got it. DJ 바가 밖에서 준비 완료. 이렇게 비장하게 눈빛을 보내주셔가지고 We're gonna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Black Eyed Peas, Pump It.

테테 파파 모닝 그루버 says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우리 반장님도 good morning. 인사들 많이 건네주시고 계시네. 아우,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도 오! 가을 여자 추녀 썸머 피디님 오랜만에 뵈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우리 티봉이도 반짝반짝 모두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티봉이가 대머리라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요. 뜯겼어요. 그래서 티봉이 is currently hairless. That is why he's all nice and shiny. 티봉이 is bald but still looking very very fabulous, right? 뭐 머리가 어떻든 티봉이는 언제나 귀염이니까요. 티봉이 옆에서 항상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I feel so safe and secure having 티봉이 right by my side. It's so cozy and warm. 우리 티봉이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또 프로듀싱하는 서울 언박싱 프로그램에 우리 티봉이가 가끔씩 나와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티봉이가 요즘에 좀 회사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티봉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Let's get back to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afraid of when you absolutely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새벽 3시쯤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둔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리는 소리가 나면 소름이 돋고 긴장이 됩니다. Oh my god! Just reading this message makes me so scared and frightened. 진짜 누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It's so unexpected, right? Nobody, like, who would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at like 3 o'clock in the morning? Like, who would do that? So when you suddenly

I hear that sound while you were asleep, you feel completely helpless, right? 도대체 나는 막 잠옷 입고 있는데 나막 무기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띡띡띡띡 누르면 그만한 공포가 없는데. I've experienced this actually. When I first moved in to an office still, yeah, it happened to me like twice. 한두번 정도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되게 닭장같이 생겼었어요. So the hall was very, very long, so every single door, it pretty much looked the same. So yeah, people could have become confused a little bit when entering their ho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fter a long, long day. 그래서 막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예요.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었는데 문제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You know how you always enter the same buildings every single day? For example, if you work at the 14th floor at work, you sometimes automatically press the 14th floor in the elevator when you're at your home building, right? When you're at your office-style building, for example. 그래서 그 층수를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집인데. 그래서 내려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복도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회사 층수를 눌러서 거기 이제 막 복도 걸어갔는데, 비밀번호를 두 번이나 쳤는데 집에 안 들어가지는데, 잘못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눌렀을 때 아무도 집에 안 계셨어야 됐었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예전에 누가 배를 눌렀는데 카메라에 잘안 보여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문앞 가까이 서서 풀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어서 문을 꽝 닫아버린 적이 있어. 저 진짜 등에 진짜 소름이 막 너무 돋았는데 지금? This is actually horror. We're talking about the moment where we become scaredy cats, but this is basically a horror movie. 왜? 눈이 그리고 왜 풀렸어요? 그리고 왜 노려봐요? 왜 남의 집 눌러놓고 왜 노려보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 닫아버리니까 가시던가요? So yeah, somebody actually rang the bell and you couldn't really see the person in the camera. So you opened the door and there was a man with a weird look staring at you. That is really, really scary.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너무 무섭다 진짜. 이런 거 CCTV 다 돌려봐야 됩니다. 우리 짱 모닝 그루버. 사모님 하이, 굿모닝 투 유. 정말 반가워요. 굿모닝 투 유. 저는 사실 놀이기구 타고 공포 영화를 봐도 하나도 무서운 거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요. 늦은 밤 길고양이가 쳐다보는 눈은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근데 웅크리고 나를 노려보는 고양이 눈을 보는데 왠지 측은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은 얘도 지금 낯선 사람을 마주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태극기룩 청바지 진짜 멋져요, 썸머님. 오늘 운전길에 제이슨 머랏의 I'm Yours 이 노래 듣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t first you're afraid of the cat's eyes. In the night, especially in the dark, but then come to think about it, you maybe thought maybe they're looking at you in that way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scared of you at the same time too. 야, 우리 짱 모닝 그루버의 그 공감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알게 뭐람, 그죠? 뭐저 친구가 진짜 무섭게 나를 쳐다본다고 한들 사실 뭐 강아지들이 짖거나 막 고양이들이 악질하거나 막 이러는 거 사실은 그들이 겁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Yeah, so when you see dogs bark, that's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intimidated. 그래서 결국은 아, 겁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물 친구들. 고양이 눈이 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무서울 수는 있죠, 그죠? 우리 모닝 그루버들, 내가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가요?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edy cat? 제가 이거 질문 물어봐 놓고 이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의 이 문자 때문에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전 이런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짱 모닝 그루버, Jason Mraz, I'm Yours.

More greeting message from Jumuni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everyone. And of course, from our Hajin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모그님들. 이라고 여러분들 밝게 인사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늘하늘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처음 글 써봅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채팅방이 서머님을 닮아서 엄청 활발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닮아서 활발한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은 솔직히 저 많은 관여 안 해요. You know, I didn't participate that much apart from actual live broadcast. You guys make the whole vibe.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거기는 뭔가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저를 닮은 건가? 우리가 좀 어쨌든 진행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right? We do share some similar vibes together. 이게 결이 같지 않으면 이 방송을 뭐 들을 수가 없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 결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are you afraid of?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

Okay, sir, I've been constantly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our Pagone 팀장님 DJ Ba might be afraid of because she's fearless. 겁이 일단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속으로 깊은 데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딱히 놀라지도 않으시고, she's the type of a person if you scare her, boo! Like she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약간 뭐해? 약간 이럴 것 같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나마 약간, 아, 뭔가 눈을 지금 가리키시니까 제 눈빛? 가끔씩 제가 뭔가를 극도로 원하는 눈빛을 보낼 때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 DJ 반은 무엇을 두려워하실까요? 어떤 걸 무서워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Ben Spurrell says, I always get scared and exceptionally shy when confronted with a breathtaking beauty like Summer PD. Of course you're scared. So you must be really frightened and scared every single time. So every time when it's our live broadcast, you must be watching a horror movie. 썸머가 너무 아름다워서 매번 생방 보이는 라디오 보실 때마다 호러물이 되겠네요. 과연 제가 아름다운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But thank you. You're just giving me a nice compliment, so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 아내가 갑자기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할 때, 뭘 잘못했지? 그렇게 겁쟁이가 됩니다. 저톤 되게 잘 살렸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할래? 움찔움찔하게 하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닐 때도 있어요. Yeah, when you actually meet your wife and to actually sit down and talk, you know, maybe it's nothing big or extravagant.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회사의 부장님이 똑똑하지 못하신대요. 회의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때 공포스러워요. So yeah, my boss is not that smart. So when he starts to give ou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ideas, I get scaredy cat. I get scared. 그러니까요. 막 되게 분위기는 싸하고 다들 밑에 보고 있는데 눈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좋아.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요즘 AI가 대세 아니야?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신나셔가지고. 막 그러실 때 조금 당황스러운 거 플러스 무섭고, 아, 난또 이제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You would think to yourself, oh my gosh, what kind of new task is he trying to bring up? And you get really scared. 그럴 때 있죠. 예. 아이디어가 차라리 없으신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얼짱님, 회사에서 조용히 일하는 편인데요. 또 부장님 여기 또 나왔네.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시면 가뿐 장르가 스릴러가 되는 매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ould prefer to work very quietly at work, but when suddenly your boss calls you, yeah, the whole genre becomes a thriller. 왜요? 부장님이 그냥 부른 걸 수도 있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부장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뜬금없이, 잠깐 시간 돼? 이렇게. You know, when they ask you, oh, do you have time? Like 5 minutes after work? 막 이러면은 좀, 뭔 얘기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갔더니 선물 주고 막 이랬었어요. I guess that was his style. 근데 이런 거면 참 좋긴 하죠. 근데 진짜로 뭔가 언짢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가기 싫어. 싫은데요. 시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when do you become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얼짱님 has requested a song by Shakira. Ooh, this is one of my favorites. 딴딴딴딴. Ah, this is Shakira, She Wolf.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Morning Groovers, aren't you afraid that you might miss out on all the fun stuff that's going on here on Morning Groove if you missed out on the show? So if you managed to tune in today, you have made the best choice ever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신 우리 Morning Groover들, welcome, welcome back.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보는 라디오 계속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저랑 티봉이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So you can still watch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썸머님 어휘력이 정말 좋네요. 비결이 뭔가요? 특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So it makes me feel good because Summer uses a lot of positive words. Do I? Is that so?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항상 느끼거든요. 항상 부족하다. I always feel that I'm lacking. 그래서 뭔가 글을 쓰려고 할 때도 막 원고 쓰고 이럴 때도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I'm the same human being. 그래서 어휘력이 좋다는 말 굉장히 어색한 칭찬이기는 한데요. 좀 이것저것 많이 써보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제가 뭐 은연중에 긍정적인 말이 좀 튀어나왔나 본데요. 앞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뭐 보통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아 제가 긍정적인 그런 명언들을 많이 듣고요. 명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간에 빠집니다. 뭐 이런 대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shows.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programs. But most of the times they don't really speak positive words.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막 시사 프로 같은 거를 막 듣잖아요. 뭐 긍정적인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막 내가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항상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But thank you. Alright. 1743 Morning Groover responded about today's question about that moment when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우리 1743 모닝 그룹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 공포증이 생겨서요. 비행기를 타면 너무 무서워요. 원래는 잠도 잘 자고 기내식도 잘 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랬었는데 비행시간이 길어도 비행하는 내내 잠도 못 자고 계속 깨어

되어 있어요. 다음 달에 유럽 가는데 벌써부터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냐는 걱정이 있답니다. 써머피디님 혹시 비행기 안 무섭게 타는 팁이 있을까요? So you were never afraid of going on and riding an airplane, but now all of a sudden you've become scared.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를 떠올려보면은 저는 진짜 지금 뭐 성인 돼서는 말고 어렸을 때한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무서워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비행기를 그때 막 탔을 때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it didn't really show because I got really excited. But as soon as I rode an airplane, I had to pray to God and Buddha and everyone. 뭐 부처님, 하느님, 막 신부님 막 이러면서 제발 무사하게 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기를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런 기도를 했었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났지만 겉으로는 좀 센척했어요. 와 비행기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무사하게 막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I don't know exactly how it changed. I don't have a specific incident or anything. 어떤 특정 뭐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걱정이랑 그런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뭔가 체력의 이슈가 아닐까.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면 비행기 타면 잠밖에 안 자더라고요. So I used to enjoy eating in-flight meals. I always got excited.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장거리 비행 여행했을 때는 기내식도 못 먹었어요. 막 너무 피곤해서 자느냐고. 이륙하기 전부터 막 잠이 들어서 결국에는 한두 번 깨고 계속 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죠. It's not easy to have this deep sleep on an airplane. 비행기에서 누가 이렇게 깊게 자요? 근데 이게 몸이 피곤해서 저는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 공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비행기 타시기 전부터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예, 그다음에 타시기 직전에 음식도 좀 드시고 넉넉하게, then you would have food coma and that would automatically put you into sleep 그러지 않을까요? 저의 엉터리 팁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리고 이러면은 비행기가 뜨던 말던 막 그냥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하던 말던 막 이러면서 눈을 막 이렇게 막 서서히 감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또 엉터리 팁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행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좀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scared of? When do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Today we're going to get to our music segment, everyone. 우리 Remake Rewind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So hope you guys stayed tuned for that. I'm gonna be back for that after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0: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his is the high-class music session of Morning Groove. 일주일에 단 한 번 음악과 함께 내 몸을 맡기는 시간 정도는 아니고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죠.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again, it's gonna be another quiz for you. Today we have selected another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So your job is to listen to that original track and guess an artist who remade the music.
1: 오늘 역시 유명한 원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과연 어떤 노래가 들려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0: So we're gonna do that. 여러분들께서는 또 원곡을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누가 커버를 했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very, very simple as always.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한 퀴즈입니다. 누구나 쉽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2: So today, out of so many great original tracks, I have picked this song.
1: 거위의 꿈 노래 아시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거나 하셨을 텐데요.
0: We're gonna have a listen to 거위의 꿈 by Carnival.
1: 카니발. 이적과 김동률의 카니발이 부른 거위의 꿈. 이것이 바로 원곡이니까요.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커버를 했는지 그 뮤지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Of course, the kind summer always gives you a hint, so you gotta listen very carefully to the hint as well.
1: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성 가수이고요, 발라드도 댄스도 그리고 소울 절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소울도 다 되는 올라운드형 디바입니다. 디바 really suits right with this singer.
0: She also had a major hit with a song called Friend alongside with 조PD.
1: 우리의 얘기로만. 전 이 노래로 먼저 이 선생님을 접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she still sings, she's still out there.
0: 굉장히 또 장수하고 계신 올라운드형 디바 가수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2: Finall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카니발, 거위의 꿈.

That was Goose's Dream by Carnival. 거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And we have a couple of guesses to the original singer. No, actually to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리메이크한 가수 누구일까요? 누구게 누구게?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항상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Thank you always for some good hints. It has become really chilly these days, so please watch out to not catch a cold. You to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오늘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따끈따끈. 우리 얼짱님께서 고등학교 때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그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카니발 버전도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Yeah, so this really brings back memories, right? Because it's such an inspirational song. 이게 굉장히 영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힘드시면서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셨구나. 그 마침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인순이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공연을 하러 모교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거위의 꿈을 열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고3이었는데 뭐 울었대요. 모두가 다 울었대요.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 난 꿈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So yeah, it really made all of the girls in high school to drop into tears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live when 인순이 was actually there at my friend's high schoo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정답 인순이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캔 모닝 그루버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인순이이지만 정답은 김추자라고도 하고 싶네요. 김추자님 역시 소울 충만한 분이라. So I did give you a hint that she's a very soulful diva. 근데 사실 김추자 선생님이 그 70년대를 풍미한 소울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김추자 선생님이 또 같이 동시에 떠오르셨구나. 다양한 답이 왔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쉽진 않았나 봐요. 오늘 정답, 인순이 정답입니다. 인순이 선생님. To give you a background from now on, 카니발 거위의 꿈. This song was released back in 1997 on Carnival's only studio album, 거위의 꿈, was performed by the duo 이적 and 김동률, and the song was written by 이적 and composed by 김동률, using the image of a goose dreaming of flight as a metaphor for holding on to one's dreams despite ridicule and hardship. And later on, 인순이 officially released her remake in January 2007, nearly 10 years after Carnival's original track. And sh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transformed the song through her powerful dramatic vocal delivery, helping introduce it into an even wider audience. And her version became so popular that many listeners now strongly associate the song with 인순이. And 인순이 had actually been singing 거위의 꿈 on television and at performances before officially recording it, and after appearances including 윤도현's Love Letter and the 2006 year-end music festival drew a strong response, and fans repeatedly requested an official release, which eventually led to the 2007 digital single.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를 발매를 하신 적이 없고 자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커버곡으로.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등에서 막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아, 이거 그냥 오피셜로 곡 하나 내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렉 형도 보고 싶다를 10년 넘게 불렀잖아요. 미즈를 사랑했던 그러다가 보고 싶다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렉 버전의 보고 싶다가 나온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story is that 김동률 reportedly completed the music first, and 이적 wrote the lyrics in about 20 minutes, everyone. 20분 안에 이 가사를 다 썼다고 해요. 거의 뭐 인간 GPT죠. And yes, the song later took on even greater resonance as a message of hope during the difficult period surrounding Korea's late 1990s financial crisis.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인순이 선생님은 걸그룹 골든걸스로 데뷔 46년 만에 신인상까지 받으셨어요.

정말 멋지시죠? 이라고 또 깨알 정보까지 얹어주셨어요. What a perfect collaboration. 저와 선셋 모닝그룹과 함께 콜라보한 오늘의 리메이크 리와인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Beautiful wrap-up, isn't it? But this is not the end of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프로그램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자, 이 곡, 린순이 선생님 버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노래 감상하시면서 감상평 준비들 하고 계세요. Alright, I'll be back after 린순이 version of 거위의 꿈.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a listener beyond Korea, Issa K. They said, Good morning, Summer. Joining the live after some time. Hope everyone is doing well. Oh, hello there. Long time no see, Issa K. Morning Groover. How have you been? I hope all is well over there for you, Issa K. Morning Groover.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stant listenership for TBS EFM channel. Dr. Paper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막 회의 끝나고 방송 들어요. 출장으로 미쿠 보이스에 있어요. 아이다호에 있는 도시인데 사람들은 또 잘 몰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are listening while you're on your business trip. 출장이 좀 잦으시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루버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잘 다니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출장까지 가셨는데 몇 시예요 거기? 감도 안 와요 몇 시인지 이렇게 모닝 그루버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루버 얼마나 계세요? How long are you staying over there? 저도 잘 모르는 도시인 것 같기는 해요 뉴욕하면 뭐 이제 미국하면은 좀 유명한 데밖에 잘 몰라가지고 So what is it like? 그쪽은 좀 뭐 어떤 특색이 있나요? 좀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신기해야 할 텐데 말이죠. 아이다호 근처에 있는 도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아시는 분 계시면 등판 좀 해주셔서 아는 척 척척 박사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닥터페이퍼님 출장 잘 다녀오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What makes you really scared?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캠핑은 좋아하는데 곤충은 싫어해요. 특히 급 점프하는 애들이나 날개 있는 애들이요. 근데 무서워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What? So I do enjoy going to campings, but I am afraid of insects, especially the ones that has wings and constantly just jumps around everywhere. I do get scared, but I do like to observe them. 왜요? 왜요? 뭔가 guilty pleasure인 거세요? 뭔가 보면서 신기한데 가까이 오면 무섭거나 좀 그런 것이구나.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But think about it. If you're really afraid of something, You don't even want to see it at all. 저 같은 경우는 쥐 선생님 무서워해서 TV에 가끔씩 뉴스에서 막 실험쥐들 막 나오면은 그것도 막 놀래가지고 채널 돌릴 때가 왕왕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신가 본데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근데 이 곤충이 점프하거나 그럴 때 무섭다고 하시는데 사실 안 보일 때가 제일 무섭지 않나요? 보였다가 안 보일 때? 특히 집에 있을 때 말이죠. So when you're at home, when you suddenly see an insect and when you suddenly don't see that insect because it disappeared, yeah, that is like the scariest moment ever, isn't it? Because you don't know where they've gone. You don't know when they're gonna appear again. 뭐 자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겁니다. 테테파파 모닝 그루버. 어릴 적은 곤충을 덜썩 잘 잡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곤충관에 갔는데요. 이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잡는 데에도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So I used to grab bugs without a second thought when I was young, but when I went to the insect hall with my kids, I found myself hesitating for a moment, even when rhinoceros beetles and stag beetles were there. 이게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는 걸까요? Why are we feeling extra scared and frightened once we mature, once we grow up? Is that because we get to discover different things and gain knowledge? 아는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러는 건지 경험이 많아서 더 무서워지는 걸까요? 이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뭣도 모를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That's why if you want to give it a shot to a new task,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efore getting to know about it way too much becaus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esitate, right?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흙도 만져보고 곤충도 만져보고 막 많이들 경험해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은 여행 가는 것도 겁이 난다니까요. Once you become an adult, even going on a trip, maybe by yourself, that becomes scary too.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막 20대 때 혼자 배낭여행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도 막 되게 혼자 파릇파릇 잘 다녔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가라고 하면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Somebody actually told me to go on the exact same trip when I used to travel back in my 20s. Now, I think I would feel a little scared.

뭔가 세상이 흉흉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릴수록 많이 경험을 해야겠다. 이게 곤충이 됐든 여행이 됐든 말이죠.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Harry Styles, Sign of the Times.

That was Harry Styles with Sign of the Times. 배송 반장님 오셨군요. 굿모닝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아닌 추운 날씨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썸머피디님의 레드와인 색상의 옷을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Though the weather has gotten cold and looking at Summer PD's wine-colored knit, it makes me feel warm. 아, 그런가요? 요즘 이제 좀 가디건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을 옷들 많이 많이 입으시고요. 이제 한달 정도 뒤면은 패딩, 예, 챙겨 입으시고요. 교복처럼. 이때 내가 입고 싶은 옷들 마음껏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We're running out of time, morninggroupers. 마음껏 가을옷 지금 뽐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Yes, now is the time for you to wear autumn outfits.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제가 어제 장을 봤는데요. 달걀 한 판도 사서 깨질까봐 다른 것들과 분리시켜서 뒷좌석에 놓았는데 깜빡하고 오늘 아침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Oh my gosh.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제가 무서워요. So I went grocery shopping yesterday and bought a carton of eggs. I put them in the basket away from the other items so they wouldn't break,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them until I was making breakfast this morning. It scares me how forgetful I can be. 에이, 뭐이 정도쯤이야.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하시니까 그 패턴에 익숙해서 잠깐 깜빡하신 거겠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얼마나 야무지십니까? 이 계란이 깨질까 봐 이걸 따로 분리해서 놓는 이 attitude. 계란이 막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는 100배 100배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So yeah, the result will be so much better because imagine all the eggs being cracked up inside your car. That would create a huge mess. 그러면 또 그때 또 자책하실 건가요? 아유, 이거를 분리했어야 됐는데 내 정신 좀 봐. 결과론적으로는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현명하시다. 요즘에 계란 차에 넣어도 이게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좀 가끔 깜빡깜빡하고 사는데 좀 의식하면서 아 내가 또 깜빡했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또 다시 깜빡하고 또 정신 차리고 무한 반복인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We're all human beings. We're not robots. 우린 AI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코코 모닝그룹어 오늘도 선곡이 멋진 모닝그룹 지난번에 듣고 피리 꽂힌 You Know I'm No Good 에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Yes, we wanna thank DJ Ba once again for another great song selection and also to our moninggroupers who are filling out our playlist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제가 필히 올려둘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That would be next Monday. 금요일 잘 쉬시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정상적으로 월수금 생방으로 만나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Another expression that I love, I think I use that phrase quite often while hosting this show, is to each their own. To each their own인데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지.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So to each their own. 참 진행하면서 많이 쓰는 게 왜냐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야. So I kind of conclude the sentence by saying, you know, to each their own. Or you can say to each his own, to each her 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there goes two of my favorite expression. 제가 thread 저희 프로그램 Thread 어카운트에도 이제 올렸거든요. 반응이 있으시네요, 벌써. Username Activate Lilu 님, Activate Lilu 님 says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Yes,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저쪽 이 grass 저쪽 grass가 더 파래 보인다. 저쪽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I think you can kind of think of a hypothetical situation where you are looking at the grass of your neighbor. 옆집의 어떤 이 잔디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옆집 잔디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보다 더 파릇파릇해 보이네. So that's when you say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남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 속담이죠, 영어. Activate reloading, 감사합니다. That's a beautiful expression, I think.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expression 저희에게 알려주실지 굉장히 기분이 기대가 되는데요. RQT님 are checking in, of course, one by one. 제니님, 그 다음에 베니님도 체크인 해주셨고요. 또 힐링하는 영신이님, 상민님, 앤디 마이크님, 또 바스킨님도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Let us know, okay? Show off your expression. 근데 각자 좋아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또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Or 성향이 파악이 된다기보다는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I think when you listen to other people's favorite expression, you get a sense of, you know, what kind of values that they have or whatever values that they pursue.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근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expression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to each their own 이런 노래가 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Faith, Hope and Charity가 부르는 곡입니다. To each his own.

So Hump Day EQ Yongo, today is show off your English expression day, sort of, right?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죠? I'm sure that you've learned quite a bit on this segment.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뽐내라. 사실 배운 내용은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죠? So our kittens are sending their expressions one by one. 저희 thread 저희 kitten님들께서 굉장히 오늘 분발하고 계신데요. Here's one from audio visual slave. 와, 이 닉네임부터 굉장히 멋지십니다. Audio visual slave says you do you. 와, love that expression too. You do you. 너는 그냥 너 해. 너는 네 방식대로 해. You do it your style. You do you and I'll do I. Or I do me. I'll do me. 약간 그렇게 팔로우업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Thank you very much. Audio visual slave. 그 다음에 KHJ2004 user님께서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Something that we can take to heart on a daily basis, right? Impossible is nothing. 좋습니다. Beautiful expression. And another one from Rose Pendrel 님께서는 It is what it is. 저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t is what it is. 제가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It is what it is.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It is what it is. 그냥 보이는 그대로야.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sort of.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받아들여야겠지. You accept it as is. 그래서 그럴 때 it is what it is. It does sound, I don't know, quite distant and harsh even sometimes. 하지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Rose Penjol님, it is what it is.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런 표현들 항상 좋아하는 표현들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So let us know 어떤 표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이 표현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비틀즈입니다. Let it be.

비틀즈 Let It Be였습니다. 와, 내비도 그냥 내비도 명언이죠, 명언. 내비도. 아까 로즈 펜조님께서 It is what it is 좋아하신다고. 근데 또 이런 표현도

동화입니다. It do be like that. It do be like that. I know grammatically it should be. It does be like that. Even with that, it's not grammatically correct, but sometimes we use it like that. 그렇죠? It do be like that. 그럼 원래 그런 거지 뭐. 비슷하네요. It is what it is. It do be like that. 자, 이 모든 표현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틀즈 하나 더 듣고 1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love her.

We have a live appointment radio streaming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o just listen to Janet Jackson again. It's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그죠? Wisdom님께서 마이클 잭슨이 많이 생각나는 자넷 잭슨의 노래 너무 예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제니님도 자넷 노래 Again 들어가는 곡 다 좋은 듯요. 그리고 봄 팝 제목 중에 Again이 들어가는 명곡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es, I love that song by Janet. I think, you know, when we think of Janet Jackson, you know, we think of her as, you know, of course, Michael Jackson's sister. But also her identity as a musician is much like a dancer. 약간의 그러니까 dance 위주의 어떤 아티스트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죠? But she does have some slow ballad track, like the one that you heard. Again, a beautiful track, I think. 이런 상황을 두고, I think we say blood runs in the family. Blood runs in the family. 그 집안의 피야. 피를 이어받았다. 가족 내력이다. 피는 못 속이지. Blood runs in the family. She's a great singer and she's a great composer. Blood runs in the family. I believe she composed that song too. Let me check. Let me double check on that one. So our cute names are, you know, really showing off their English expressions, you know, that they like. Another one from Threads. Thread에서 오늘 참 많이 들어오네요. IW종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우리 큐티님 says, quality is our recipe. Quality is our recipe. 이 품질의 우리의 recipe.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I guess those kind of, I think, expression is good when used by a restaurant. 그죠? 어떤 식당에서, when we think of a restaurant, right? A successful restaurant usually would have their own set of recipe for certain, you know, dishes and whatnot, right? But when they say our quality is our recipe, I think it really add the sense of credibility to that restaurant, don't you think? IW종님 혹시 그 레스토랑 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너무 멋지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expression 어떤 것이 있는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카고입니다. You're the inspiration.

couple of tracks, Chicago, You're the Inspiration, and Quincy Jones and James Ingram, of course, Just Once, 두 곡이었습니다. Okay, here's another one from one of our threads user, Chris HJK님께서, regarding his or her favorite English expression. Here is what Chris said. Choose well, buy less, make it last. Choose well, buy less, make it last. 잘 골라서 최소한으로 구입을 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소비,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를 말하는 거죠. Also kind of environmentally conscious, you know, purchasing habit.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그래서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그런 거 말고 buy something that is gonna last, buy something that is enduring, I guess. And which is, you know, good for environment and good for, you know, our economy as well. I'm not sure about economy. 뭔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긴 하긴 하겠지만요. 그죠? 우리의 economy, 우리의 가게에는 좋겠죠. 적게 사는 게. 그죠? Thank you, Chris, HJK님, for that. Here's one from Benny, who says,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from, of course, the memorable line from Forrest Gump. Forrest Gump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라인이죠. Wisdom님께서 제 프로필에도 한동안 적혀있던 문구라고 이렇게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좋은 글귀입니다. 이런 프로필 글귀를 보면 또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또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프로필에 어떤 상태 메시지,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지. I think when you see your, you know, Kakao app, right? You see your friends, you know, what they wrote on their, you know, 상태 메시지, 상매 or profile message, right? Interesting, you know, what they have to say. 사람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So it is a sort of a message from them to the people who might be reading that message.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들이 혹시 막 이렇게 심각한 거나 막 그런 거 쓰지 않았나 가끔 보긴 하는데 I think 뭔가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잖아요. I think my thinking is tha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might want his friend or her friends to read their message. Rather than telling them directly, 뭔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줘.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Benny님 request song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럼 오늘 또 뮤직부티크 준비한 게 조금 긴데 일찍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소은의 곡입니다. 오래오래. 오래.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songs are really long for our music boutique today. Relatively long, should I say. 오늘 뮤직 부티크에서는요. 지난번에 시작했던 I think we did about the two installments on this topic. 한국 가요 중에 대곡 시리즈 기억나시죠? What I define as 대곡 is not necessarily the length of the song. 하지만 이 곡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또 어떤 스케일, 그런 분위기 여러 면에서 아 이것은 대곡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곡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My first song today is from the 신촌 블루스 first album. 신촌 블루스 역시 뭐 7분, 8분이 넘어가는 아주 대곡다운 긴 곡들이 있는데 This one a little over 4 minutes and 30 seconds 한밤중에라는 곡인데 It's a beautiful song because the two leader, Amino and Lee Jung-sun of the band, the guitarist, they come together with their own guitar solo. 아주 멋진 곡이라서 대곡 리스트 넘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블루스입니다. 한밤중에.

Yes, Magma from their one and only album, 아름다운 곳. 그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면, 와, 굉장히 신기한, what if they continue on with this psychedelic and sound? You know, what kind of music would have been, would they have continued to make? That is always the lingering question that I had, have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한 장만 냈다는 게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track. I have a prepared a track by 부활. If you are a fan of 부활's music, right? If you listen to their debut album, they had this vision, I think. 김태원 had this vision of doing sort of a Korean style of progressive rock. If you listen to their tracks, like from their debut album, 인형의 부활, which is over like 7 minutes long. 데뷔 앨범에 이제 뭐 희야 뭐 그런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그런 곡들이 있지만 인형의 부활이라는 곡이 엄청난 곡이 있거든요. 7, 8분 정도 되는 곡인데 와 이런 음악을 부활이 했었지라는 리마인드를 다시 주는 곡인데요. That kind of I guess philosophy and the vision continued on to the second album of 부활. 김태원 씨가 2집까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음악적인 비전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So there was a 회상 1, 2, and 3. And 회상 3 would later become 마지막 콘서트, huge hit by, later by 이승철. 하지만 회상 1, 2, 3가 약간의 그런 트릴로지처럼 대곡의 어떤 그 완결, 이 프로그레션을 갖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부활 2집에서 회상 1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 2, and 3, as I said, 회상 3 would later become a 마지막 콘서트. 회상 1, 2, 3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altogether they're about almost 20 minutes. I would say 17 minutes or so. 굉장히 하나의 와 이런 서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회상 1 was a great start to that the trilogy, I think. 그래서 대곡 리스트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This one by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그대에게로 이제 데뷔를 했었잖아요. They made a debut as sort of a really keyboard heavy rock band, right? And they really were planning on continuing that trend with their first album. 무한궤도 첫 번째 앨범을 들어보셔도 그런 약간 웅장한 키보드가 스케일이 큰 그런 음악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So, but you know, unfortunately, you know, it would just end with just the one album. 하지만 그 앨범에 바로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데 이런 트랙이죠. 무한궤도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무한궤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it was definitely a signal of something bigger. And the something bigger that was to come was the band Next. Next 정도로 이 대곡이라고 불릴만한 곡을 많이 한 밴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So I had trouble kind of picking one song that I would say really represent the Next, the band. 하지만 근데 저는 Next를 생각하면 항상 이 곡이 항상 저는 대표곡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역시 대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코메리칸 브루스란 그런 곡인데요. 마지막 곡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교수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will see you tomorrow, okay? I leave you with Next, Comerican Blues.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와우 생방송 모닝그룹이다. 우리 썸머 누나랑 기움둥이 티봉이랑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와우. And sunset morning giver, I expect you to make that kind of reaction all time long during this live broadcast, okay? 여러분들 이제 듣는 내내 솔직하게 그냥 막 웃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리액션이 넘쳐나는 두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잠을 좀 잘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have a good night's sleep? It is the middle of the week, so I hope you survived today really well after having a good night's sleep. 이 잠 잘 자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정말 잠을 얼마나 잤는지, 잘 잤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So your whole entire condition for the rest of your day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slept. 저는 어제 좀 잘 잤는데요. I've been really busy lately. 굉장히 좀 바빴어요. 요즘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준비하고 하느냐고. 근데도 이 모닝그룹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Actually, I had a rather intense workout yesterday. I did an hour of vinyasa yoga yesterday. And I was sweating like crazy. 요가하면서 간만에 그렇게 땀을 뚝뚝 흘리면서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날이 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So at the very end part of yoga, you just basically lie down on the mat and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right? Yeah, and I got up. And then I've noticed that the whole entire yoga mat got super wet. 어떻게 하면 요가 매트가 제 몸 모양대로 이렇게 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It felt good. It was our hard workout, but it felt really good at the end of the day. Anyways, Morning Groover, enough about me. I want to hear about you. 여러분들의 소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 얘기는 그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so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So who else is here? 누가 또 오셨을까?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별초론자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너무너무 재밌죠? 즐겁죠? Okay,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So from now on, I'm going to find out some of the unhealthy habits you guys have. Okay,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업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저는 고기 러버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좀 줄이라고. 와이프가 그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one of your habits is that you eat too much meat because your wife is telling you to reduce and cut down on meat just a little bit. 고기를 얼마나 드시길래? 네, 단백질 섭취 좋은 거 아닌가? 고기? 이거를 뭔가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는 뭔가를 곁들여 드시고 이렇게 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한 가지 음식만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항상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한 습관 같아요. Ben Sparrow says, "Honestly, I consume too much processed meat, more than 300 grams per week, although health scientists advise against it. And I would indulge more in high-quality meat, red meat like Wagyu, if it were more affordable." I know, yeah, it's always better to have a high quality meat, like a pure meat, right? Instead of those sting kind of meat, right? But I also heard that it actually contains high amount of proteins. 저 깜짝 놀란 게그 통조림, 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돼지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함량이. 저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스팅을 못 드신대요. So I told that it's all flowers, it's fake meat.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저 이거 먹고 진짜 알러지 반응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맘 놓고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짜잖아요. 별로 좋진 않죠. You know, it's always about that natrium, that, you know, salt.

amount of salt that is inside that canned meat, right?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Good morning.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겨우 마셔요. The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Isn't it really hard to drink water every single day? Like every single day. We're not hippos, right? 우리가 무슨 하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꿀꺽꿀꺽 물을 마셔야 되는지. 예, 솔직히 저도 물 잘 안 땡겨요. 그냥 안 마시고 싶고 커피는 또 물이 아니래요. They say that coffee is not water, so you have to actually provide extra amount of water once you drink coffee because that's gonna make your whole moisture evaporate or something.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매일매일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장점이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는 거.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물을 하루에 뭐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이게 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뭘 타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대요.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거 뭐 이렇게 힘들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좀 힘이 닿는 선 안에서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드실 때 물을 더 많이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This song is for our 얼짱님, Rolling Stones, Beast of Burden.

0: All right, morning goovers, let me know. Just be frank about it. What are your unhealthy habits? June Pleb responded, good morning. That is junk food. I eat too much junk food, I'm supposing.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미숫가루 커피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당이 아주 높아서 완전 배불러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I eat a lot of ice cream and there is also 미숫가루, which is roasted grain shake, I believe. It's really delicious, but because it is super high in sugar, it leaves you completely full. So I only have i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m really, really stressed out.
1: 자,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게 뭐 건강에 안 좋은 거를 가끔씩 먹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이게 과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까요? 어쨌든 내 뭔가 멘탈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서
0: You felt good. You felt better. You felt good right after that. So does that make these kind of food a bad food?
1: 그러게. 근데 이게 봐봐요. 메시지에서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끔인지 뭐 가끔 한 이틀에 한 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점.
0: So you only have that for sometimes, but you know, like who knows like how frequently you'll be having these kind of food.
1: 이런 게 진짜 맛있기는 해요. 그쵸? 저도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숫가루 여러분들은 우유 파세요? 물 파세요? 물을 타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쉐킷쉐킷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0: For me, I would prefer to have 미숫가루 roasted grain mixed with milk and just a little bit of sugar.
1: 이게 막 저희 엄마가 예전에 타주실 때 건강하라고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기가 막히게 제가 바로 알았죠. 아 이거 꿀 들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설탕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쉐킷쉐킷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유파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섞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0: For those who like to have water with roasted grain mixed together as a shake,
1: 그런 경우에는요. 큰 대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갈색빛 커피빛깔 나는 그런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네요.
0: Our lazy Groover 3998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썸머피디님, all listeners. I love what you would call junk food, burgers, chicken, and things like that. I probably eat it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The worse it is for you, the better it tastes. That is my quote of the day.
1: You, you.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메시지인가요?
0: Yeah, those food are good food because it makes you happy, right?
1: 뭐 왜 이렇게 건강한 거 안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난 먹으면 너무 행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0: Burgers, chicken and stuff.
1: 근데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0: I think it's quite debatable to decide whether burgers are junk food and bad food because it's got a little bit of everything. It's got protein, it's got vegetables, it's got a little bit of carbs and everything. So it's not that bad after all.
1: 예, 뭐 감튀랑 먹으면 또 이제 뭐 콜라랑 먹으면 그때 안 좋아지는 거지. 솔직히 버거 자체는 샌드위치 아닌가요? 그죠? 아 이게 뭔가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반박하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렸네. 반박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먹어요.
2: 짱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밥 말고 빵 먹기요. 빵배가 따로 있나 봐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빵이 계속 들어가요.
0: So it looks like I have some extra space for bread because I eat way too much bread, more than actual meal. So right after meal, I would have bread too.
1: 이게 빵 진짜 빵순이 빵돌이들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빵을 쌓아두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 아 진짜 저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막 안 보긴 안 그래 보이죠. 저 빵 진짜 쌓아놓고 먹었었어요.
0: I used to stack up breads and have different kinds all for myself.
1: 커피만 있으면 무한대로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안 땡겨요.
0: I know like somebody's looking at me outside the studio that she, I guess she's thinking that it's really hard to believe.
1: 굉장히 믿기 어려워하시고 저게 맞나 이렇게 되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진짜예요. 빵을 안 먹고 좀 거리를 두다 보면요. 진짜 안 땡긴다니까요. 막 심지어 빵 냄새를 맡아도 별로 안 땡겨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빵집 지나가면은 냄새 막 이러면서 이끌려 들어가서 눈눈한 날 무슨 빵을 살까 막 이러잖아요.
0: Yeah, I don't do that.
1: 저는 그래서 빵보다는 밥. I have a lot of rice. 밥을 되게 한 두 그릇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건강하지 않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let me know. Let me know about those unhealthy habits that you have. Share it. Don't be shy.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짱 Morning Groover. 오늘은요, 휘트니 휴스턴 누님이 부르신 노래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this is Whitney Houston with I Wanna Dance With Somebody.

0: birds alone.
1: That was the Beatles with I'm So Tired,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said, 저는 잠을 너무 안 자서 문제입니다. 6시간 자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육체 피로. So I barely get any sleep these days. I don't think I have any days where I get to sleep for more than 6 hours, so I'm tired all the time. 이게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못 주무시는 거예요? Is that you making efforts but not being able to sleep? Are you having like some trouble sleeping?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잠을 만약에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신다 싶으시면은 또 시작했어. 약팔 있어 뭐 마그네슘 드세요. 이거 진짜 도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 벌써 여러 명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말이에요. 뭐 브랜드는 그냥 나에게 맞는 브랜드 드시면 되시고요. 제가 벌써 제 주변에 한 3명한테 전파를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마그네슘 하면 눈 떨리는 것 때문에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도 도움이 된대요. So it helps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also it's good for constipation. A little bit of information right there. 예, 그리고 근데 사람이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마그네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막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 안 와요. 아, 진짜.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그런 시간 차분하게 머리를 좀 비워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잠이 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웹툰 보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 출근길에 아들 잠깐 차를 태워주는데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니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은 부석순의 A Fighting 해야지. Okay, so watching webtoon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dark with your phone.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보시는 거예요? 불을 끄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 끄고 웹툰 왜 보는 거예요, 박원희 팀장님? 아 나중에 불 끄기 귀찮아서 잠들 때 제가 한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시력이 1.5였는데 아직도 양쪽 다시 1.5예요. 근데 비결이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정말 어두울 때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이것만은 제가 철저하게 지켜서 아직도 1.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o I'm maintaining a good eyesight after 15 years of having LASIK surgery by not looking at my phone in the dark. 무조건 불을 다 켭니다.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잠 그냥 스르륵 들고 싶은데 요즘에는 입으로 불 끄던데요. 뭐 누구야 불 꺼줘 이렇게 뭐 AI 뭐 이런 거한테 얘기하면 불 꺼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다 그거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친구는 침대에서 밥도 먹고 불도 입으로 끄고 그래서 제가 무슨 환자 침대냐고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everything's, you know, so much convenient and easier.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무드등 같은 거라도 좀 켜두시는 게, 이게 어둠 속에서 보는 게, 뭔가 저는 처음에는, 아, 영화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나 싶은데, 그냥 불 끄기 귀찮은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유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unhealthy habits.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This song is for 테테 파파,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해야지.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It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r already. 벌써부터 Morning Groover 두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Okay, so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저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We're talking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서비 모닝 그룹어 굿모닝 라면이요 하이파이브 There you go 라면 나왔네 아, 또 라면 러버로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일주일에 라면 몇 개 드시나요? 저 나름 근데 라면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도 먹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막 두 개씩 먹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So I only have it for one meal a day I don't have it like for lunch and also for dinner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컵라면 좋아하세요? 끓이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끓이는 라면 파거든요. 하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저는 아침 빈속에 봉지 커피 마시게요. 일단 사람이 하루를 버텨내려면 커피부터 이렇게 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 알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Never have coffee on your empty stomach because it's not good for your stomach. 뭐 위가 뭐 산이 분비가 된다 이러는데 아 진짜 커피 솔직히 이렇게 마셔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And you're not even that hungry during the morning. 아침에 배가 고프면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일단 커피부터가 땡기는 건데 커피를 마시려면 뭘 먹어야 하는 거. 아, 참 불편해요. Benn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It is the unbalanced amount of food that I ate, so I have to cut some snacks and etc. So I guess you like to snack out on different things apart from your meals. 이게 근데 가끔씩 에너지 딸려가지고 간식 먹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I really couldn't understand why my parents would always snack out, especially when traveling. 여행 갈 때 무슨 간식을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정도 이제 되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보충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안 먹고 팔팔팔 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뭔가를 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어른들은 진리입니다. Adults are so well prepared, right? They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so they're always prepared in advance, prepar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nacks to survive the day. 우리 모닝그루버들 건강하지 않은 습관 계속해서 고백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배송반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에는 발라드 한 곡 좋을 듯 싶은 마음에 이현우의 요즘 너는 신청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가을 하면은 발라드 진짜 그냥 이만큼 들어줘야 되거든요. You know, it is like the perfect season for ballad songs. So we're gonna start that off by listening to 배송 반장님's song request, 이현우, 요즘 너는.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그 갑자기 Brian McKnight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새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업.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Bon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ing to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드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웨스트라이프랑 블루 세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 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블루. 블루 되게 좋아했었어요. 블루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십니다. 우리 DJ Bob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Okay, so back to today's topic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나의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읽어볼게요. 대화사랑모닝 그룹업께서 근무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거요. 실수가 생기더라도 기한 안에 후다닥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라 어깨가 막 뭉쳐요. So, 대화사랑모닝 그룹업 is a type of a person who is really focused on details. So, because they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they would always look over and over so that they can come up with the perfect result. Although 대화사랑모닝 그룹업 wants to work quicker.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상사라면 그러니까 제가 성격 급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된 프로젝트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좀 의심하게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실수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하지? 진짜 날다람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수 투성일 거예요, 아마. 우리 대화사랑 같은 모닝그룹업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실수는 없는지 더블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겁니다. You know, when speed is, you know, really important these days, when everything's becoming so fast and quick and speedy, we need a person like 대화사랑 모닝그룹업 who is all about the details. 이런 분들이 계셔야 요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는 가끔씩 휴대폰 손에 많이 들고 사용한 날 손목과 손가락이 아파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돼요. I know, like, indeed, looking at our smartphones way too much is definitely considered one of our unhealthy habits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hand, our wrists, it's not good for our brain, it's not good for our eyes. 그럼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 잠깐의 그런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 그 와중에 내 시력도 안 좋아지고 내 뇌도 안 좋다고 하고 손목도 아프고 벽돌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나는 단순히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걸 우리는 몸에 하고 있는 겁니다. Just because we want to escape from that boredom, we're doing this bad stuff for our body just by looking at our ph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아, 가끔 그런 낭만 좀 그립지 않나요? 뭐 이제 예전에 90년대 때 지하철 타면 그 누구도 핸드폰 보지 않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에헴 이러면서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다 보면요. 그걸 위에다가 툭 던져가지고 위에 선반에다가 꼬리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핸드폰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삶. You know, our life has become inevitable without sticking our bodies on our smartphones. How silly is that? Anyway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어제 오늘 아이들 운동회로 학교로 출근합니다. 요새는 학년별로 운동회 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 1학년, 3학년, 5학년, 1학기 화수목, 그리고 2, 4, 6학년은 2학기 화수목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운동회에서도 항상 부모 참여 시간에 나가는 나란 여자, 개주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아의 Unstoppable 신청해 보아요. 아, 우선 우리 체육부장님 아드님들 파이팅입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길 바랄게요. Make the best effort ever on your run today because Summer Emo, not EMO, Auntie Emo is cheering for you, okay? Summer Emo가 응원하니까 열심히 열심히 뛰시고 아,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If they see their moms participate all the time, like, it'll be their pride.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항상 나와주고.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 정말 멋진 엄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See ya, Unstoppable.

That was Keila Settle with This Is Me. 행복만 모닝그룹업께서 방금 들은 이 노래 어디에 나왔던 노래이죠? This Is Me by Keila Settle is the soundtrack of The Greatest Showma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7. 위대한 쇼맨 사운드 트랙이죠. 행복만 모닝그룹업. I hope this information helped you. Okay, so Lazy Groover said about their unhealthy habits. I drink cold water year around, no matter the season. I have heard it's not good for you, and apparently you're supposed to drink lukewarm wat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I still gulp down cold water instead.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온수 마시기는 더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습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차가운 물을 이제 못 마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막 할머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놀리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건강해지는 걸? 이게 찬물을 안 마시다 보면은 그 뭔가 약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찬물 먹으면 아차! 이러면서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갈증에는 무조건 찬물을 이렇게 원샷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몇 날 며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찬물은 오히려 누가 주면은 이거 너무 차가운데 하면서 미온수를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So you really have to get your body just accustomed to that new pattern.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찬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건강 너무 어려워요.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도 빈속에 커피 마시기 쓰고 있었는데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빈속에 라떼 마십니다. 여기에 주말이면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버리기요.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네요. No wonder why we didn't get this message earlier. Lying down right after you having a meal, you know, enjoying that little food coma. And it feels good. 솔직히 눕고 바로 누워야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먹으면 일단 눕고 싶은데 그걸 왜 못 눕습니까? 그죠? 근데 빈속에 커피 마실 때 라떼는 그나마 괜찮지 않은가요? 약간 생커피가 아니라서. 근데 또 우유 빈속에 마시는 거 되게 안 좋대요. 그게 그거겠네요. 여러분들 다 스스로 아셨으니까 Now that you know, now that you had a chance to reflect upon yourself, get healthy, get back to that healthy routine.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습관 다시 길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on Fri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코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피 한잔 할래요? Paul Kim.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